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고 푸른 하늘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맞으며 가족들과 함께 들놀이를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 좋은 이들과 함께 가을을 한껏 만끽하면서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수놓아가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광동성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리호 씨가 고향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 산천을 보내드립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청춘과 젊음은 모두 떠나가 버렸지만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이 동창생들이랍니다. 훈춘시 정화가의 리영자 씨는 졸업 50주년을 맞으며 훈춘시 2중 67기 전체 졸업생들이 만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기러기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훈춘시 2중 67기 전체 졸업생들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한국에 계시는 최매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최매화 씨는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는 동생에게 축복을 보내왔습니다. 최매화 씨는 비록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해도 동생 신혼부부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부서 문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 계시는 림장호 씨도 연기시 조양천진에 계시는 어머니 강옥금 씨의 89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봅니다,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2: 서풍입니까, 남풍입니까?
1: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닙니다.
3: 그럼 북풍이 분다 이거겠지?
1: 아이고, 북풍도 아니라고.
2: 아, 그럼 동풍이겠죠?
1: 예, 그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은 받침 하나가 틀렸습니다. 예.
3: 아니, 아니, 아니, 여보게. 어? 그럼 더풍이 분다 이거겠구만.
1: 아니야.
2: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풍입니까?
3: 아, 도대체,
1: 도대체 무슨...
3: 무슨
1: 풍이냐?
2: 네.
1: 돈풍이 붑니다, 돈풍.
2: 네, 시간 경제니까 물론이지요.
1: 예예예. 예. 자, 그런데 요즘 네. 그 참 이상하게도 네.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말은 알도를 볼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2: 뭐라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말은 알도를 보는 바람이라고요?
1: 예.
2: 리 선생님, 그 좀 저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1: 예, 선생님.
2: 목도를 좀 풀어보자고.
1: 아, 이거 그렇습니까?
2: 네네네.
3: 아, 여보게, 여보.
1: 네.
3: 그 방법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1: 진짜요?
3: 아, 그럼 내가 돈을 내지.
2: 예,
1: 진짜냐?
2: 네, 예, 알려주세요.
1: 그럼 똑바로 들어보라고.
2: 예.
1: 어떻게 말은 알돈을 버느냐?
3: 어떻게 버느냐?
1: 해마다 잔치라고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쉬는 거야.
3: 아니, 어떻게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쉴 수 있나?
1: 왜 못 쉬?
2: 어떻게 쉬는겨? 어?
1: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3: 아이, 뭐라고. 세상에 그런 바람도 있나?
1: 아, 있지 않고. 자, 그럼 자네 좀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세상 한번 좀 연구를 놀아볼까?
3: 그게 좋겠군.
2: 그게 좋지 않나?
3: 자,
2: 그렇게
3: 하지.
2: 갑시다. 정말 이거 끼막혀 못 살겠다. 오늘 무슨 일 장마다 보러 나가서 반갑지 않은 사학교 동사 만나가지고 호구 무채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가 학교 때 공부는 어째 그리 뒤져야 하는지. 아, 그리고 저 남자들 앞에서 해관적 그림의 연애를 어찌 일찍이 시작하는지 피로 가기 바쁘게 시집 갔다던 게 글쎄. 아, 내일 모레 또 굳이 딸이 잔치를 한다지 않을까? 기래가 한 스무 살이 시집 갔지. 가 딸이도 스무 살이다. 그 엄마 그 딸이 이런 거 얼제라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니? 아, 내일 모레 아, 나그네 다니 김처자니 아, 딸이 잔치를 한대서 아, 나그네를 또 시내는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다니라는 건 공자를 제때 발급하는가? 쌍하면 자꾸 시기지. 모르겠다, 이게 될래라.
3: 계세요!
2: 양국이니?
3: 있는가, 집에?
2: 누구신가?
3: 아이고야, 있구만, 야, 있구만, 이거 예. 반갑소, 반갑소.
2: 오랜만이다, 예.
3: 야, 정말 오래간만이요. 예. 오래간만이요.
2: 예. 아, 어찌다.
3: 아이, 그런데 어째니 집이 이렇게 썰렁한가? 어? 어, 집에 나가네.
2: 저기, 농촌에 갔습니다.
3: 농촌에?
2: 예.
3: 아이, 거긴 어찌라고요?
2: 저, 샤가 시켰습니다.
3: 이제 뭘까나 이 집에서 계획을 제대로 하는구만. 야?
2: 계획 뭐지겠습니까? 집에서 공박 잡칠 수는 없고.
3: 얼쏘얼쏘.
2: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4: 야, 내사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냅니지.
2: 무슨 일이 있습니까?
4: 잔치를 하게 됐어.
2: 딸이 벌써 잔치를 하게 됐습니까?
4: 아이, 내 네, 한다는 말이지.
3: 야야야.
2: 몇번 잠깐.
3: 야. 아야, 그것도 불새를 물어보니 잘 생각 안 나. 가만히 있자. 하나, 둘, 셋. 아! 다섯 번째?
2: 제가 있습니다.
3: 그때는
2: 세기상관밥, 바부상관밥.
3: 야?
4: 아이고, 세기상관들지. 되게 바부상관 뛰는 게.
2: 네 살짜리니까.
4: 야, 아니야. 그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생기는 몇 달 좀 늦뜨고만.
2: 걔가, 촌수라는 게 영 별나.
4: 아니야, 아니야.
3: 그래서 나는 야, 이 잔치라는 게 그래서 아주 싸하게 하지 말자고 하지. 야.
4: 아, 그런데 세기 쪽에서 자꾸 제 전화라고. 사 어찌나 바뀌었다는지 뵐 수 있어.
3: 내 사귀자, 여자. 여자 쪽에.
4: 야야. 이거 알아줘야 되지, 야.
3: 아, 가만 있자. 보자, 내 전에 그거 어디다 뒀던가? 어, 여기 알겠나? 여기 있는가? 응, 여기 있구만. 자, 됐어! 이 봤어?
2: 예.
3: 어, 야, 나그네 같이, 야, 이놈이 꼬오란데!
2: 예.
3: 야, 야, 그러게요.
2: 예.
3: 그럼.
2: 예.
3: 내 일 바빠서 먼저 가봐야 되겠는데 꼭 갖춰야
2: 야야야야 아 웃으라고 안 맞잖아 다섯 번째 사람의 청소를 하면 저를 큰 가발 메고 다니는 거 나는 우편 배달 후에 내 나그네 피신 보내기 잘했지 나그네 아예 없나 봐
1: 해가지고 대부분 머리머니 애들거든 지지구들이 대체 최고다 최고 아니 내가 저기 시골에 있는 동생 집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는 게 1년은 마찰이다 1년 마찰이 그래서 어찌나시 집 생각나는지 이렇게 우뚝뚝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이 어찌나 나를 봤다고 그저 대단히 좋아할 겁니다 그럼 내 또 어찌겠습니까 이게 없는 가족 딱 살고서 그저 그 높다 산 얼굴도 한번 뽀뽀를 거든 아이 여보 당신 내 네, 왔어
2: 예
1: 내 어? 어, 네, 왔다
2: 어제 벌써 왔음도
1: 생각하고 그러다
2: 무슨이
1: 어제 왔겠어 내
2: 말 놓지 마 빨리 말해서 어제 왔는다
1: 아유 어제 왔겠어 내 당신은 저
2: 아유 그래 말 먹지 말란 데다 야 좀 나 당신 노래를 하면 말 아이 먹지 빨리 말하소 빨리 어제 왔는가
1: 아, 내 노래로 내 말을
2: 야 하지 말 빨리 노래를 하소 어제 왔는가
1: 어제 왔는가 안전하서나 다 당신 생각 작게나 다 당신 생각 좋은 다 당신의 때때때 아니 진짜
2: 이러지 말고 해 망한 데 가서 어디 가서 이틀이나 사흘을 좀 있다 없어
1: 아니 집에 들다 좀
2: 딱 이틀이나 사흘만 있다 없어
1: 아니 어디 자꾸 사람 녹음에 있는다
2: 내리 머리 근처자네 딸이 잔질해서 피신 보낸대 이렇게 날짜마자 어떻게 하면 빨리 피신하란대
1: 아니 누가 너 오기 싶어서 왔는가
2: 그래
1: 맨 어제 제약 없이 김과장 거기서 만났단 말이야 그는 낚시질 왔더군.
2: 어,
1: 아 그래, 나를 보기만 와드려 뭐 제 하늘이보다 더 반가운 밤에 변하지 잔치에 참가해야 된다며 몇십 번 강조를 하더란 말이야.
2: 유 아이들은 그 둘러보지도 않니까 깬다. 아 그래 거기는 당신이 뭐 하나 나갔어도 뭐.
1: 아니 뭐 나가 계속 붙여내 가지고 고기를 다 잡아먹게 했나가
2: 됐지. 삼성은 대란 거 전부 뿌리해서 이제 이쯤 말자. 아 그 나서 나가니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가?
1: 아이 빨리 가서.
2: 아이 글쎄. 그러면 말하기 저작.
1: 아이 정말 여기. 아,
2: 잠깐만. 소리 없어, 지금도 동네 지금.
1: 무슨 일이야, 지금? 간호관은 무슨 우리 집에 왔다 갔지?
2: 귀신 얽히 넓구만. 야, 그거 어떻게 하면?
1: 무슨 일이야, 왔다 갔어. 말해. 어제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2: 어디 나네 불고불게 남이란. 남자 왔다 갔어.
1: 어디 남자 왔나 어디데? 어?
2: 성광남.
1: 뭐, 성광남이?
2: 예.
1: 야, 얘 이름만 이래 그 거분 여자 봐봐 뭐 어둠 샤샤샤샤 말았다 나한테 말라고 우리 집에 왔다.
2: 제발 일이서 갔었던
1: 뭐지 주주주 제발 일이서 왔다
2: 아니 몰리니까 이 남의 집을 생각하는 거 봐라 정말
1: 그래 그 새끼 말라고 보러 가는 거 뭐 말라
2: 잔체를 한다더니
1: 뭐 그 집단이
2: 광남이

0: 하지만 아직 덕분에 바꾸듯이 한 걸.
1: 그림을 생각하다 손을 흔들기 다섯 번 해라.
0: 아이, 그리고 다른 말은 없었죠.
1: 아, 없었죠. 무슨 말이 이나 그리 생각하다.
2: 어머니 집이 오른가? 사모님이.
0: 에이, 부부의 성토라고 말했어, 마. 그 집안에 사람이 있어.
2: 야, 이거야, 컸다 말이야. 야! 야, 이게 네 말이 옳구나, 이게, 동훈아! 야, 이게 오래간만이다.
0: 어, 야, 녹이는가?
2: 야, 이게 야르바래, 이게. 야, 69년도 장일에 집처 영호.
0: 예? 야, 야, 이제 벌써 옳구나. 야, 오래간만이다.
2: 예, 일생 아바이 됐어, 이게.
0: 어이, 괜찮아. 이 사람이야, 내 이전에 집처 같이 내려갔던.
3: 안녕하십니까.
2: 야, 야, 야, 여기 와. 오지.
3: 야.
2: 왜? 너는 야 지금도 저 여자를 데리고 사니?
0: 어 그래 나는 완강하다.
2: 반갑다 반갑다.
0: 어디 무슨 일?
2: 아 내일이 우리야 첫돌 생일이다.
0: 아야 네 거기는 나의 얼매비래 이제 아주 첫돌 시신.
2: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정말 모르겠구나. 내 자작년에 잔치를 다시 했네라.
0: 어?
1: 정말 소원 딱 뿌려 묻혀지겠네.
0: 예, 예, 예. 자, 그런데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네. 그 좀 돌 좀 보러 보자고 하다가 네. 그만에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요.
2: 아, 어떻게 말이에요?
0: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펴내볼까?
2: 좋지.
0: 그렇게 합시다.
1: 이거 봐봐.
0: 어때?
1: 내 나이에야 했음도.
0: 아, 내 20상 띵겠다, 20상.
1: 사람 그렇게 말씀도?
0: 아니 뭐 내 우리 집에 그 명함장 있는 거야. 몸딱 그대로 저 써가 다 붙여보낸 거.
1: 글쎄 손님 그렇게 많이 오는가?
0: 아, 내 260 표나 보내봐.
1: 그래서
0: 한 200명 오겠지.
1: 그러니까 나 한사에 얼마짜리야?
0: 250원짜리 뜨겠다.
1: 그러니까 1, 2는 2, 한 사람 100원씩
0: 그래.
1: 2만 원이야.
0: 그렇지. 그리고 야 그 술값하고 예. 가서 다 구해 되지 뭐.
1: 그래 뭐.
0: 만 원 장담 볼게.
1: 그게 떨어진다 말이야. 우리 첫째 무슨 거겠는데 자꾸 또 보고.
0: 아, 지금 내 또 빠진 사람 있는 게 아직 내가 찾아보려고.
1: 오,
0: 야. 여기 있구나.
1: 그만하면 되지 무슨.
0: 유병거리야.
1: 유병거리라도 뜬 이름 같은데 녹이길래.
0: 어제 유병거리라고 모르는가?
1: 녹이.
0: 그 독창 배웠죠? 남자 잘생긴 남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이 노래 잘 부른다게. 하이 독도이쇼 독도이쇼 하이 헤이.
1: 아! 오! 안 만났구만! 그 노추천에 생긴 사람이야!
0: 그래 그래 그래!
1: 이 사람이 형 잘생겼지!
0: 아, 야야 잘생겼다!
1: 어째 그리 잘생겼을까? 난 이 사람 너무 돌았으면 하겠다! 아이고 누구야! 당신보다 더 잘생겼더라!
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이렇게 부시네 저기! 왜? 저 유빈걸 선생입니까?
1: 있구나.
0: 어째 모르겠습니까? 아 저번에 그 낚시질 갔을 때 내 그 홍총 도마 주제 근무입니까? 아 예예. 예. 저 무슨 일인가 하게 되면은 저 오늘 내가 좀 귀빠진 귀빠진 날입니다. 예. 저 어딘가 하게 되면 예. 생일 청사 이치입니다. 예. 예. 저 다섯 시 반부터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오겠다 안도.
0: 오겠다. 이영글이다.
1: 이건 무기인데.
0: 어째 이영글 아버지 모른다 싶은데요.
1: 야, 무슨 거야?
0: 어서, 뭐, 어서, 어서, 이리 가자. 말해.
1: 아.
0: 공산당이 어디 있었고? 뭐지?
1: 그 아버지 어떻게 알길래? 아,
0: 전번에 내 길 가다 야 신분증 하나 주셨단 말이오.
1: 그래 이제.
0: 그 아버지 신분증 아니겠어?
1: 그랬어.
0: 그래 주셨다고 야 무슨 일 있으면 자기 전화하면서 알려주더라고.
1: 그 아버지 명하게 생겼지.
0: 아, 아, 그래.
1: 그 머리를 딱. 해봤으면 좋겠다.
0: 정말 그 사람들이
1: 야, 그 꼬리 올매 재밌은 듯 뻔한 것 같아 한번 안아봤으면 아니, 그냥 내 집에
0: 그러니까 집에 사람한테 그냥 부심이 놀아가지고
1: 아니, 그럼 나 유병근 선생 이게 안고 내 중간에 왔다 아마 이렇게 하고
0: 야, 정말 그
1: 아이, 그만 해도 저 그런 말이지
0: 왜? 저 이영구 야바입니까?
1: 있었는데?
0: 아, 예 어째 모르겠습니까? 저번에 그 신분증 주셔가지고 아버님께 드렸지 그만입니까?
1: 누구이 대기?
0: 아 예. 예, 저 무슨 일 하게 되면 오늘 내 생일입니다. 예예예. 예, 예.
3: 예, 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1: 이 은양만 그 아빠를 꼭 보자 했는데 장소를 알려야지. 어떻게 온도?
0: 아니야, 야이, 바로 내 번째
1: 해 줄게.
0: 내 번째만 해 줄게. 그 다음 번째.
1: 야야, 그래서 보자 했는데.
0: 공 따블래.
1: 아니 그랬구만. 야, 기억나 기억나.
3: 아, 온돌이라.
1: 이거 이름 개코 같았다. 무슨 이름? 한족인도 저쪽인도.
0: 아, 전번에 우리 집 와가지고 온돌 소리 하던 나그네 말 온돌 소리.
1: 그 사람 어떻게 이런데 엉뚱.
0: 아니, 그 사람 전번에 그럴 때 무슨 이랬으면 자기네 전화 안 하면서 그냥 전화번호 적어준다란 말이야.
1: 그거는 그런 일감이 있으면 제게 전화해달라 했지.
0: 어?
1: 이 머저리야. 이거 봤어. 피지미 없군.
0: 아이고.
2: 아이고, 생일을 축하한다.
0: 예, 예. 아이, 바쁘시네, 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2: 아, 응답 와야지.
0: 예, 예, 예.
2: 야, 예. 야, 야.
0: 저.
2: 아, 이게 어째 이렇게.
1: 예?
2: 내 지네 일찍 왔쨍가?
0: 아이, 아니, 이제 곧 올겠다.
1: 예.
0: 아, 자, 야, 야. 먼저 자랑 하십시오.
1: 예, 저기 들어가.
2: 야, 그래, 그래.
1: 지금 저, 어사이 쿠쿠마, 거기 앉아.
2: 야, 야, 그래지.
1: 수루 딱 해야 돼, 마이소.
2: 그래, 그래.
1: 지금 먼저 잡수 없어. 내 잡수를 했어.
0: 예, 내 전화 지금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예.
1: 그나저나 이거 봐라. 유수씨 다 되는 게 어째 손님이 아예 없는데.
0: 글쎄 유수씨가 다 되는 게 어째 오는가 이게.
1: 이거 그래 내 손님이 오는 건 봄에 사이에야 하잔데 내 말 아이 듣던 게.
0: 좀 가만히 생각해 좀 속자
1: 그래. 일로 와. 어째.
2: 일로 와.
0: 아이고.
1: 어째 벌써 다 온다.
2: 아이고. 당시 오늘 이 삼만 먹고 체랬구나. 에이, 괜찮다. 이놈아,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독사 받아봤어. 야, 난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
0: 예, 예,
1: 그렇습니다.
2: 잘 가세요. 예, 예.
0: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2: 예, 그래, 예.
0: 다시!
1: 우리 숙한 거 다 음식 어찌, 독고도나 대접하면 고맙단 소리 나듯이. 내 말은 절대 안 듣지.
0: 어떻게 할 수가
1: 없어. 이제 오겠습니다. 뭐, 너 때리고
0: 때리고.
1: 룩이 다 음식이 나온 거 물려준다던데. 내 말은 안 듣지. 그나저나 간에 체질 얼마를 내놓었었던.
0: 어디, 당신 아이 줄게.
1: 아, 당신 아이 줄 돈도.
0: 아, 나도 당신 받아낸 내가 저 돈으로 오고 내가 당신은 태워버리지.
1: 아이가 재밌게. 그냥 그대로 먹고 가지. 내가 아직도 여쭤겠는데.
0: 뭐라 해, 진짜. 생일 사지 마자, 잠깐 체대다 주지.
1: 내가 이랬으면 당신 먼저 자리다 해.
0: 당신 좀 비키지.
1: 제 먼저 자리다
2: 해. 여기.
1: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겠네.
0: 예, 꼼꼼질 냈습니다.
2: 정말 참새방학간을 지났던 그래.
1: 예,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마다 잔치는 적게 하고.
1: 예, 생일은 적당하게 즐거.
2: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적게주다 이거지 뭡니까?
0: 예,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4: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민족의 자유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저연석에서 피 흘리며 싸워온 혁명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춘시에 계시는 열사 유가족 전옥원 씨는 열사이신 아버지 전웅문 씨를 그리면서 노래 부모님 사랑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모든 열사 가족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이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이 있습니다. 연계식 건공가도 장생사회구역의 송삼식 씨는 항상 사위를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장모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장백산 기슭은 나의 집을 요청해왔습니다. 연영성 청문현에 계시는 송삼식 씨 장모님께서 사위가 요청한 노래를 들으시면서 즐거운 생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련영성 대련시에 계시는 리성호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늘은 연길시에 계시는 리성호 씨 어머니의 88세 생신날을 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외지에 있다 보니 어머니의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여청아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싶다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맡기는 예쁜 코스모스들이 가을이 왔다고 재잘거리는 것 같습니다. 환하게 웃는 코스모스처럼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어느 아름다운 곳으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상큼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합니다.

오늘 오프닝 곡으로 행복해요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여성 클럽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실 모든 분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돼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혜성처럼 반짝 등장해 주신 분들, 그리고 언제나처럼 여전히 저희 곁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박상민의 노래 고마워요 보내드렸는데요. 어쩌면 저의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는 저의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정혜선 작가님의 글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청한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댄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된 노래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성클럽 위챗그룹에 계시는 한용남님께서 제일 첫순으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황가람 가수가 부른 노래를 요청하셨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런 힐링의 노래를 요청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반딧불 황가람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금방 여성 클럽 위치 그룹의 한영남님께서 요청한 노래 나는 반딧불 황가람 가수의 노래로 듣고 왔는데요. 요즘 인기몰이 중인 그런 노래죠.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정혜선 작가님의 글이 준비돼 있습니다.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 함께 작품 먼저 만나볼까요?

채집 장식이 마무리되고 이사 날짜가 주말로 잡혔다. 엄마, 새 식구 살림에 뭐가 이렇게 많았지? 책장에서 책들을 내리워 차곡차곡 넣고 나니 동네 슈퍼에서 얻어온 종이박스 몇 개가 벌써 다 찼다. 흘러내린 앞머리를 훔치며 객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저쪽 문께에 놓인 큼직한 가방 두 개와 크고 작은 쇼핑백들을 멀거니 바라봤다. 옷장에서 그 많은 옷들을 내리워서 곱게 포개서 저 가방들에 넣는다고 치자. 그런데 대책 없이 생겨버릴 그 많은 구김살들은 또 어떡한단 말인가. 주방에서는 엄마가 궤 안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뭔가를 자꾸만 끄집어낸다. 국가마, 후라이팬, 믹서, 은수저. 버리고 갈 수 없는 말짱 새 것들이다. 종이박스 몇 개를 더 얻어온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엄마, 이 많은 걸 다 어떡해요? 당장 울어버릴 것만 같은 나를 지켜보던 엄마는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보자기 여러 개를 갖고 나왔다. 작년에 애 아빠가 외국에 있는 회사로 발령이 나면서 엄마는 우리 집에 오게 됐다. 고중 입시를 앞둔 아들애를 애면 글면 혼자서 챙길 이 딸이 걱정돼서 몇십 년간 정을 붙이고 살아온 고향집의 살림을 접기로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오래된 물건은 죄다 버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히 챙겨온 게 있을 줄이야. 다른 때 같았으면 째려봤을 낡은 보자기가 오늘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이삿짐들을 모두 옮기고 본격적인 정리가 시작되자 맨 먼저 후라이팬 손잡이가 삐죽이 나온 보따리가 주방에 옮겨졌다. 엄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는 동백꽃을 아름답게 수놓은 그 보자기는 내가 어릴 적 우리 집 안방 벽에 걸어놓은 옷들을 가려주는 옥양목으로 만든 옷 가리개였다. 음력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면 그 안에는 농사일로 겨우 입살이나 하는 삼촌네 허름한 옷도, 남편이 진료소를 차려 꽤 버젓이 사는 고모네 비싼 옷도 걸리곤 했다. 10명이 넘는 식구들로 아래우 온돌방이 며칠씩 북적이는 것이 그 년대의 명절 풍경이긴 했으나 하루 세 끼를 갖춰야 하는 엄마로서는 어지간히 고달팠으리라. 그래도 엄마는 진종일 아래목에 누워 아름자랑만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겨우 수저나 놓는 매련한 고모나 과자 한 봉지, 술 한 병 들고 올 때 없으면서도 돈자락만 늘어놓는 고모부에게 얄미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일행이 떠나갈 무렵이면 고기부치 몇 끈이라도 동서의 낡은 가방에 가만히 넣어주었고 삼촌에게는 몰래 돈 묶음을 건네곤 했다. 돈은 5원짜리 한 묶음일 때도 있었고 2원짜리 두 묶음일 때도 있었다. 후에야 알았지만 그건 엄마가 몇 해 동안 옷 한 벌, 크림 한 통 사지 않고 자식에게 고기 반찬 몇 번 적게 해먹이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악착같이 남긴 돈이었다. 삼촌이 대를 사위로 들어가서 처가살이 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던 엄마는
결국 삼촌에게 우리 먼저 두 칸짜리 벽돌집을 마련해 주었고 부업을 해서 잘 살아보려는 삼촌의 의지에도 한결같이 힘을 실어주었다. 붉은색 치고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꽃잎을 가졌으나 좋을수록 더 진하고 큰 꽃을 피우는 동백꽃에 굳은 지조를 닮은 듯 엄마는 가난한 정씨 가문에 들어선 날부터 혼신을 다해 살림을 일구며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았다. 엄마는 약하고 어려운 형제는 보자기가 돼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못나고 허물이는 형제에게는 옷가리개가 돼 그들을 덮어주고 가려줬다. 내 귀통에 복자가 수놓인 황금색 보자기 매듭 사이로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의학서적이며 침구통이 보인다. 아버지의 유물이 들어있는 보따리였으니 당연히 엄마 방으로 옮겨졌다. 엄마는 아버지의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에 반하고 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카리스마와 주변의 마음을 모으는 인간 매력에 끌렸을 것이다. 다만 아버지 머리맡에는 늘 많은 약병과 의학서적 그리고 침구통이 놓여 있었다. 허약하고 다병한 아버지를 위해 엄마는 하루도 집을 비운 적이 없었고 어느 한 끼도 따끈한 밥과 반찬으로 상을 차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철을 놓칠세라 산나물과 약재를 캐다가 말리웠고 1년의 절반 이상은 아침을 지으면서 약탕관에 중약을 다렸다. 은행 지점장으로 전근이 잦은 아버지를 따라 자주 움직여야 했기에 엄마는 수학교원에서 회계로 일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업 경력이 바뀌다 보니 일을 아무리 잘해도 직함 경쟁에서 밀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 세월에 대학 전과를 졸업한 엄마에게는 큰 희생이 아닐 수 없었지만 회사 일로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몇 며칠 만취해 집에 들어와도 엄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속이 쓰려 바로 잠들지 못하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고담줄론을 조용히 다 들어주고 어린애 구슬리듯 조곤조곤 달래서 새벽잠이라도 자게 했다. 그렇게 자신보다 가족을 더 보듬고 아끼면서 열심히 살았건만 피할 수 없는 불길하고 치명적인 운명의 타격이 엄마의 삶 전체를 흔들었다.

애지중지했던 큰딸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했을 나이에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몹쓸 병으로 말라서 사라져 버렸다. 22여 년을 고이 키워온 자신을 꼭 닮은 착한 아이였다. 날이 갈수록 큰딸의 빈자리가 더 뚜렷하게 마음을 아프게 달궜다. 딸애가 뱃속에서 열 달을 자라 선물처럼 자기 곁에 와주었던 날부터 점점 사라져가는 숨을 놓지 않으려고 모지름을 쓰고 몸부림치다가 한 줄기 연기가 돼 사라져버리던 날까지의 모든 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환영처럼 반복돼 나타났다. 자식 잃은 부모의 삶은 그 부재를 견디고 일상에 적응해 나가는 죽음의 연속이었다. 숨 넘어가는 자식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나고 같이 가지 못하고 살아있어야 하는 자신이 미안해서 죽고 문드러진 마음으로 살아갔다. 약한 체질에 심근염까지 앓고 있던 아버지는 매일 밤 꿈속에서 큰딸의 존재를 불러냈고 자책감, 절망감에 시달렸다. 주변의 위안과 걱정으로 자식의 죽음이 남의 입에 오르내린 날이면 벗겨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아픔과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 때문에 가슴을 탕탕 치면서 울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묻혀내는 듯 안타깝게 절규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질책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는 오히려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꾹 삼켰다. 아무리 잔인하고 부조리한 삶이라도 그 끈을 놓아버릴 수는 없었다. 하나 남은 자식을 위해서는 큰딸의 죽음에 함몰돼 살 수가 없었다. 끝없는 블랙홀로 빠져드는 듯한 어둠 속에서도 엄마는 아버지와 따뜻한 눈빛을 나눴고 종이장처럼 얇은 어깨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려는 아버지를 받쳐 올렸다. 너덜너덜해진 마음 둘 곳 없는 숨쉬는 일마저 너무 슬픈 지지리도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아버지가 한적한 농촌으로 귀향 생활을 택했을 때도 말없이 따라줬다. 그렇게 오로지 자연 속에서 악몽과도 같았던 과거로부터 점차 자신을 놓아주고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에서 차츰 풀려나는 동안 엄마는 가족의 모든 연락과 만남을 외면한 거나 다름없는

20여 년의 삶을 살았다.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보낸 마지막 8개월, 고통과 아픔으로 절망적이었던 그 날들에도 엄마는 따뜻한 리해와 살뜰한 보살핌으로 아버지의 모든 짜증과 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어루만져 줬다. 아버지를 여한 없이 보내드리는 순간까지도 엄마는 황금색 보자기 마냥 희로애락으로 점철되고 다사다난했던 아버지와 자신의 생을 꼭 쌓아안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인연을 운명만이 아닌 복으로 받아들이면서 한숨과 로고와 한만이 아닌 사랑과 추억으로 한 땀 한 땀 수놓고 있었다. 기쁠 희자가 큼직하게 찍힌 보따리는 내 방에 옮겨졌다. 옷걸이에 걸린 채로 반드시 펴서 담았던 옷들을 꺼내서 그대로 옷장에 걸고 나니 보자기 군데군데 베인 얼룩과 때자국이 보였다. 그럴만도 했다. 보자기에는 번마다 색다른 짐들이 담겨져 긴 세월 수도 없이 버스를 타고 엄마의 무릎에 놓였다가 다시 엄마의 손에 들려 아파트 5층 계단까지 올라와 우리 집에 왔다가 가곤 했으니 봄에는 달래 무침, 미나리 무침, 소고기 조림이 들어찬 반찬통들을 담아왔고 여름에는 유기농으로 키운 싱싱한 오이며 가지, 고추들을 한가득 안아왔다. 가을에는 요즘 보기 드문 오얏이나 물이 한껏 오른 사과배 박스를 껴안고 왔고 겨울에는 닭곰이나 입살만두가 든 뚝배기를 품고 왔다. 그렇게 하나 남은 딸과 외손자가 근심 걱정이란 모르고 구김살 없이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꼭꼭 싸서 무겁게 나르면서 엄마는 기쁨의 땀덩이를 쏟았을 것이다. 짐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거실 바닥에는 종이 박스와 짐가방들만 존재감을 드러내며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많은 짐들을 담아온 보자기는 어느새 잘 접혀져 엄마의 새 장롱으로 자취를 감췄다. 아침이면 우리의 기상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 뒤에는 집 나설 차비로 시끌벅적한 우리 몰래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몸을 숨기는 엄마처럼 말이다. 부피가 크고 단단한 재질로 돼 있어 모셔둘 공간이 필요한 가방이면 뭐하랴? 오래 지나면 얇아지고 구겨두면 주름이 생기는 보자기면 또 어떠랴? 항아리처럼 둥근 것도 과일 박스처럼 네모난 것도 다 쌀 수 있으며 또 싸는 물건에 따라 부피와 모양이 다양해지고 물건이 없으면 2차원의 평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자기가 아닌가? 한 가문의 며느리, 한 사람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 우리 엄마들의 청춘은 길지 않았다.

안정과 화목을 위해 다름을 받아들이고 여럿을 껴안느라 몸은 다슬고 허름해진 보자기의 품처럼 늙고 시들어갔으며 자식의 성장과 가정의 미래를 위해 엄마들의 손목은 주름지고 비틀진 보자기의

내 귀처럼 볼품 없이 가늘고 얇아졌다. 그러나 우리 엄마들은 그 누구를 탓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늘 넉넉한 품을 활짝 열어 여유로움을 보여줬다. 이 같은 포용성과 다기능성, 겸허함이 있어 우리 엄마들의 존재가 언제나 빛을 발하는 것이리라. 세상을 편견 없이 품었던 부드럽고 포근했던 엄마들의 품. 그 품을 떠난 자식들도 이제 한양 보자기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

금방 오늘의 작품 정혜선 작가님의 글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진희 가수의 어머니란 노래 듣고 왔는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박정흠님께서 요청한 노래였습니다. 오늘 내용과 어쩌면 딱 어울려서 원래 제가 준비했던 노래를 취소하고 이렇게 박정흠님께서 추천한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마음 하나 편할 때는 가끔씩은 잊었다가 괴롭고 서러울 때 생각나는 어머니. 지난 여름 정든 고향 겨울가에서 어머님을 등에 업고 징검다리 건널 때 너무나도 가벼워서 서러웠던 내 마음.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1절 가사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라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김성옥님께서 요청한 노래입니다. 여성 클럽 방송에서 들려드렸던 노래인데요. 너무나 듣기 좋아요 하면서 여성 클럽 가족분들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지는 노래라면서 요청해 주셨는데요. 김연자의 인생의 답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럼 함께 감상할까요?

여성 클럽이책 그룹의 김성옥님의 요청으로 인생의 답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참여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노래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시간이 모자라면 어쩌나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까지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바로 여성 클럽이책 그룹의 정연걸님께서 요청한 노래죠. 최진희 가수가 부른 사랑의 미로가 남아있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그 사이에 성성관님, 박소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경희님께서 오늘 배운 그림을 여성 클럽 이책그룹에 공유해 주셨는데요. 참 멋지시네요.

오늘 노래들은 가사에 깊은 뜻이 담겨 있네요. 음미하면서 듣노라니 여운이 가셔지지 않네요 하면서 향기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좋은 노래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박정흥님께서 라디오가 매력 있네요.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혼자서 여기서 궁시렁궁시렁 하면 이런 매력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오늘은 엄마 삶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며 여러분들과 설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짧은 글귀 전해드리며 오늘 여성클럽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GPS는 엄마의 품이랍니다. 길을 잃어도 마음을 잃어도 그곳만큼은 늘 내 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련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쭉 이어져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루 중 행복했던 사소한 순간들을 메모장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습관들 중 하나입니다.

네, 매일 두세 가지 작은 행복을 적어보십시오. 이를테면 아침을 깨우는 부드러운 햇살일 수도 있고, 예상보다 맛있었던 점심일 수도 있고,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우연한 미소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던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메모장에 작은 행복을 적다 보면 세상이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날의 아쉬움보다 이런 좋은 일도 있었구나 하는 감사함이 차오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기억을 간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작은 행복들을 기록하며 꺼내보는 순간에 아마도 우리의 입가에는 저도 몰래 감탄사가 흘러나오겠죠. 그래도 세상은 살맛 나는구나 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아무래도 나이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퀴즈의 정답은 늘 나이가 차지했지 뭡니까. 네, 하지만 사람마다의 생각이 천차만별이듯이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예전만큼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나이가 들면서 얻어지는 것들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이를 한 살씩 더할수록 오히려 이 나이의 나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를 드는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이제는 나의 기준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말씀하시죠.

네, 나이테가 쌓일수록 뒤에 어떤 말이 이어졌으면 좋을까요? 그 답은 우리 몫입니다. 네, 오늘은 권진홍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릴 때 나는 빨리 자라고 싶어 했다. 그때는 1년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다. 늘 설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어린 마음에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면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했다. 그런데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던 설에는 말로는 형용하기 어렵게 기분이 착잡했다. 어린 시절이 영원히 지나갔다는 허무함인지 상실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헛헛하고 스르르하고 뭐 그랬었다. 그 다음부터는 시간의 체감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가끔은 시간의 속도가 과연 늘 일정한 것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까지 했다. 체구에 맞춰 걸음폭이 아장아장한 아이 때는 시간도 아장아장 다가오고 걸음폭이 성큼성큼한 지금은 시간도 정비례하여 성큼성큼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허황된다면 아주 허황된 생각들이 들기도 한다.

2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시간의 속도가 빨라지더니 지금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라는 말을 자주 입에 담는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이후로는 나이 먹는 것에 대한 슬픔이라든가 상실감 같은 것들이 들어본 적은 없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나이 먹는 것도 슬픈데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는 것이 나이다 라고 하시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지금은 주위에서 나이 드는 것이 싫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전에는 때가 되면 올해 그런 생각이 드나 보다 했는데 어느덧 지금 나도 중년에 꽉 들어찼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나이 많아지는 것이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다만 한 해가 휙휙 지나가 버려 나이가 자꾸 헷갈린다. 그래서 가끔은 웃지도 울지도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 번은 검사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연령 기임란이 있었더라. 10시 생각이 나지 않아. 여보, 나 몇 살이더라? 했더니 파란색 가운을 입은 사람도 검사 받으러 온 다른 사람도 그리고 엉? 모르겠는데 라고 답하는 남편도 재밌다는 듯 웃었다. 나는 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이없어 또 웃었다.

나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에 굳이 서글픔 같은 것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세상에 존재한 시간만큼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는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의 삶의 지혜가 쌓인다. 그래서 전에는 하지 못했던 생각들도 하게 되고 미처 몰랐던 도리도 알게 되며 이해되지 못했던 일들이 이해도 되고 좀 더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편해지기도 한다.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줄로 알던 대로부터 한번 뒤로 물러서면 오히려 더 큰 공간이 보인다는 것도 서책이 아니라 피부로 알게 된다. 한마디로 나 자신에 의해 가려졌던 것들이 조금씩 보여진다고 할까. 그래서 나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 조금씩 성숙해가고 하루하루 처리되는 과정인 것 같다. 사람은 죽을 때에야 처리된다는 옛말이 있다.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들은 실로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새겨 듣고 깊이 간직해야 할 명언들인데 이마저도 어느 정도의 연륜이 쌓여야만 진가를 조금씩 알기 시작한다.

어릴 때 나는 공부 성적도 적당히 괜찮았고 운동신경도 약간 있어 배구, 축구, 달리기를 꽤 잘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동네 어른들께도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좀 듣다 보니 나 자신이 꽤 우수하구나 생각했다. 껄렁한 우월감에 뒤처질까봐 공부는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그러다 점차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면서 우월감은 자만을 낳기도 하고 열등감도 잉태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

그리고 우수와 우월이 상대적임을 깨달았고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얻는 만족은 더욱이 순간적임을 점차 알게 됐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나 자신을 가끔 발견할 수가 있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비싼 옷을 입지 않으면 얕보이지나 않을까? 이러다 보니 생활 속에는 온통 보여주기용들로 가득해졌다. 불편한 신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디자인의 의상,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분명 하나로 묶어서 거추장스러움이 없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거금을 들여 보여주기용 파마도 했었다. 옷장 속에 신발장에 모셔져 있는 옷들, 신발들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본다. 역시 어릴 때 비교 심리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 같다. 남들 눈에 돋보이고 싶어서, 남들보다 못하지 않게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정작 내 눈은 늘 다른 사람들의 빛만 주시했는지도 모른다. 그 빛에 가려서 내 존재감이 사라질까, 파묻혀버릴까 하는 조바심이 늘상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이런 허욕이 줄고 또 왜 우리는 이런 허욕을 부리면서 사는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어떤 문화의 영향도 크다는 꽤나 객관적인 생각도 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받았던 교육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고 교육했다.

실제로 누구누구는 자존심이 강하다.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을 왜 이렇게 무시하냐.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라는 자존심 관리 말을 지금도 많이 듣는다. 그래서 자존심이란 도대체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지 사전을 찾아봤다.

사전 해석으로 보면 자존심을 강조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문제는 생활 속에서 입에 달고 있는 자존심은 이와는 다른 의미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용되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시하면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니 자존심을 강조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본인은 잘났다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대만큼의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으면 화가 나고 이것이 타인에 대한 비판과 질타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실 자존심은 열등감과도 이어진다. 자신의 장점보다 약점을 의식하고 타인의 소유를 더 의식하면서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갈구하는 심리. 이것이 열등감이고 이런 심리로 자존심이란 말을 더 입에 올린다.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좀 더 들어서일까. 이젠 자존심이란 것을 들먹이지 않게 됐다.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보다 내 마음이 진정 희망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꼭 갖춰야 할 것이 자존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존심 자존감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 뜻은 차이가 많다. 자존심은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자존감은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문자놀이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실로 중요하다. 자존감이 어느 정도 높으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물론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존감은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이나 명예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자존감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결코 그렇지 않다. 생활권 속에 지위, 명예, 재부 등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일반화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짧지 않은 세월 속에서 생활의 한파도 겪고 단맛도 보면서 나를 알고 진정 행복해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같다.

적당한 취미 생활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된다.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돈이 없어서 여행을 갈 수가 없다고 다 뒤로 미뤘지만 이젠 적당하게 조율을 할 줄도 알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취미생활 속에서 여행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터득하는 것 같다.

몇 년 전부터 자동차 여행을 시작한 우리는 중국 지도를 보면서 관광 명승지나 도시 위주가 아닌 지역 위주로 여행 계획을 세운다. 이번에는 신강 지역, 이번에는 감숙성의 남부 지역, 이번에는 운남의 동남 지역.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물론 유명한 관광지도 가게 되지만 더 많이는 그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풍경도 구경하고 각 지역 사람들의 인정을 느끼고 음식들을 맛본다. 그리고 끝없는 사막에서 망망대해를 연상케 하는 호숫가에서 안개 속에 둘러싸인 험준한 산호에서 하늘을 찌르는 나무들이 꽉 들어찬 원시림 속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하고 인간의 미소함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화하기도 한다. 가끔 대자연의 세례를 받고 나면 있는 그대로가 소중하구나를 깊이 느끼게 되면서 굳이 어떤 불리임 속에 나를 가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알게 된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도 다 가셔지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은 가능한 멀리하여 마음의 고요를 찾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내가 좋다. 생로병사는 세상 만물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로를 대처하는 태도에 따라 병을 줄일 수 있다. 연륜이 주는 지혜로 마음의 평화를 다독여 나가면 심적 우울도 생리적 병도 저만치 멀리 떨어져 나가 우리를 보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곱게 늙어가게 할 것이다.

오늘은 어제보다 성숙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자존감은 없되 오만방자하지 않고 열심히 살되 마음의 평화를 찾고 다지는 여정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네, 오늘은 권진홍님의 작품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결코 빛이 바라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만나 더욱 풍부하고 진정한 나를 만드는 여성이 아닐까요? 네, 오늘도 이 나이의 나를 위로하며 내일의 나를 기대해야겠습니다.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 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 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흥룡강성이 중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 기반을 잘 건설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성의 외부 송전 누적 전력 거래량은 191억 4,100만 킬로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이 중 신에너지 전력 거래량은 131억 4,600만 킬로와트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에너지가 대규모로 개통에 연계될 때 가장 큰 난제는 전력 정체 현상입니다. 지지할 신에너지 송변전 공사 현장에서는 거공 작업 인력들이 정밀한 선로 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로는 296기의 철탑 사이에 174곳의 횡단 지점이 분포돼 시공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송전 선로가 외부 송전의 고속도로라면 우뚝 세워진 신에너지 집전소는 이 시스템의 중계 기지라 할 수 있습니다. 송전 통로가 개통된 뒤에는 흥룡강 녹색 전력을 전국 시장에서 인기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흥룡강 전력거래센터에서 거래원들은 매일 수십 통의 선간 조정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할당량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시장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거래는 맞춤형 모델로 세분화됐습니다. 복근성 대외무역기업들이 녹색 전력 인증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이어지는 선간 녹색 전력 인증 제도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북경시장의 녹색 전력 수요가 높은 점에 맞춰 흥룡강의 야간 풍력과 영하의 주간 태양광을 묶어 상호 보완한 뒤 북경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혁신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현재 여러 성을 대상으로 하는 차기 외송 계획도 개별 맞춤형으로 협의 중으로 흥룡강 녹색 전력의 영향권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성의 신규 발전 설비 용량 중 신에너지 비중은 96.59%에 달했습니다. 할빈 전기그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이 그룹이 일괄 공급한 국투주산 2기 745MW급 가스발전 프로젝트 2호 발전기가 168시간 시운전을 순조롭게 통과하면서 아시아 단기 최대 용량 가스발전소 첫 번째 기계가 만부하 발전에 돌입했음을 알렸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절강성 14차 오기능 계획의 중점 에너지 공정으로서 프로젝트 가동 후 연간 최대 발전량이 50억 5,400만 킬로와트시에 달하고 탄소 배출 강도는 동일 용량 등급 석탄 화력 발전기의 40%에 불과하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49만 톤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강성 전력망의 피크 조절 능력과 전력 공급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이중탄소 목표 실현과 지역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할빈 전기그룹 증기터빈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맞춤형으로 삼중압력, 재가열,

3종 실리더 2열 배기 반동 응축식 증기 터빈을 제작했고, 할빈전기그룹 전동기 회사는 아시아 최대 용량의 단축 수소 냉각 터빈 발전기를 공급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이 얼음 도시의 미식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근 할빈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얼음 도시의 맛찾기 미식 지도 러시아어 버전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얼음 도시의 맛찾기 미식 지도 미니 프로그램은 중국어, 러시아어 원클릭 전환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우측 하단 버튼을 한번 누르기만 하면 가게 소개, 메뉴 이름, 주소 상세 정보가 전부 러시아어로 표시되고 내비게이션 경로까지 러시아어로 안내돼 러시아 관광객들이 할빈에서 편리하게 미식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황금가을 우리성은 특색 수산물 풍년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풍부한 수역 기반을 바탕으로 각지에서 싱싱한 생선, 새우, 게가 출하되며 양식업자들은 짭짤한 수입에 웃음집이 흔들거립니다. 이른 아침 어로 작업을 마친 어선 내척이 만선으로 돌아옵니다. 허수가에는 화물 트럭이 이미 대기하고 있다가 생선을 옮겨 싣고 산소를 넣으며 빠른 시간 내에 최상급 랭수어가 전국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입니다. 허수에서 싱싱한 생선이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논에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게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감옥사시 오기진의 다림 민물개 양식 기지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던져 게를 건져 올리며 하루의 수확이 시작된 것입니다. 3년간의 모색을 거쳐 현재 이 기지는 월동계의 생존률을 20%에서 70%로 끌어올렸습니다. 수확과 동시에 내년 5월 출하 예정으로 게 지어 천근을 투입할 준비로 바쁩니다. 수면에는 든실한 게가 우글거리고 논두렁 사이로는 민물 가재가 싱싱합니다. 현재 현지 양식업자들은 집중 어로 작업에 한창입니다. 가을철 수확이라는 시기적 우위를 바탕으로 쌍성 민물 가게는 남방 민물 가재 출하 성수기를 피해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의 공백기를 메우고 있습니다. 9월 13일 오전 할빈시 조수민족예술관에서 리다설 중단편 소설집 창백한 푸른 점 출간 기념 및 흥룡강 조선족 문학 창작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흥룡강성 작가협회 민족문학위원회와 할빈시 조수민족예술관 송화강 잡지사에서 공동 주최하고 흥룡강성 조선족 작가협회 할빈 분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 흥룡강 신문사 박영만 책임자, 흥룡강 조선어 방송국 김호 책임자, 전임 흥룡강 신문사 한광천 사장, 전임 할빈시 민족종교사무국 최숙진 부국장, 흥룡강성 작가협회 민족문학위원회 리홍규 부회장과 흥룡강성 조선족 작가협회 할빈 분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흥룡강성 조선족 작가협회 할빈 분회 리인선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우선 리춘실 할빈시 조수민족예술관 관장의 인사말에 이어 리홍교 부회장의 기소연설, 한광천 평론가의 리다설 중단편 소설집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한 평론이 있었습니다. 리다설 중단편 소설집 창백한 푸른 점은 단편소설 6편, 중편소설 3편, 총 25만 5천자에 달하는데 그중 중편소설 창백한 푸른 점은 제43회 연변문학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광천 평론가는 갇힌 존재들의 목소리, 리다설 중편소설의 정체성과 가능성이란 제목의 평론글에서 세 편의 중편소설 생강나무꽃, 창백한 푸른 점, 민들레 고래는 휘파람 새가 산다는 각각 중년의 여성, 돌봄을 수행하는 막내딸, 농촌으로 내려간 대학생이라는 서로 다른 연령대와 처지의 여성 주인공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갇힌 존재들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기억에 갇히고 가족의 의무에 갇히고 지역의 결핍에 갇힌 인물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리다설은 기억의 재구성과 상징적 이미지의 반복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통해 그려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론글은 먼저 각 작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면서 세 작품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이 어떻게 서로 다른 서사 전략으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본 다음 세 작품을 하나의 연작으로 간주했을 때 드러나는 통합적 주제와 표현 기법, 그리고 소설사적 의의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했습니다. 평론글은
소설은 조선족 여성 문학의 목소리가 지닌 독특한 유치성을 드러내고 트라우마와 회복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게 하며 독자에게 주는 정서적 파장은 높은 밀도로 감정을 전달하는 데 성공하면서도 때로는 서사가 지나치게 사건 중심으로 진행돼 인물의 내면적 종합성이 약화되기도 한다고 리다설 소설의 서사 전략과 문학적 이의 내지 부족점도 집어냈습니다. 이어 진행된 문학창작 세미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북방 조선족 문단에서 간만에 나온 소설집 출판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각자의 감수를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25번째 시간입니다. 양설이 밥을 먹는 사이에 등근이 전화로 류키영에게 양설의 도착 소식을 알렸다. 양설은 속으론 무척 기뻤지만 겉으로는 아닌 보살했다.
1: 그 동무한테 전화는 왜 걸어요? 난 주로 그 동무 보러 온 게 아니에요.
2: 그럼 주로 누굴 보러 왔어?
1: 전우들도 많고 상급도 있는데 뭐 그 동무만 만나러 왔겠어요?
2: 저번에 암루강가에서 동부가 징징거리고 우는 바람에 큰어머니의 안부를 묻지도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요?
1: 변함없기는 해도 기분이 절약되셨어요.
2: 큰어머니가 왜 기분이 절약됐는데?
1: 정치위원 동지는 우리 어머니를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어머니는 팔로군들이 떠난 후부터는 무슨 일을 하나 흥심이 없어 해요. 그렇게 많던 팔로군들이 이젠 다 어디로 갔느냐, 왜 편지 한 장도 없어, 이 늙은 걸 잊었단 말이냐 하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특히 정치위원 동지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어요.
2: 너? 뭐라고 말씀하셨어?
1: 다른 사람은 글을 읽지 못해 편지를 못 쓴다 해도 주동무까지 편지를 못 쓰겠나? 주동무가 여기 있을 때는 나와 자별하게도 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 그 왜 사업이 바빠서 그럴 거라고 여쭈지 못했어?
1: 그런 말은 아예 꺼내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니는 더 노여워하셨어요.
2: 좋소. 큰 어머니한테 꼭 편지를 쓰지.

0: 아침 식사를 끝내자 양설은 안절부절 못했다. 주부 같은 군에게 눈짓했다.
1: 저 동무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왔는데 어서 보내기요.
2: 아차, 정말 그렇군. 하마터면 또 과언을 범할 뻔했구만.
3: 어디 두고 봐요. 나도 할 말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0: 말을 마친 양설은 벌떡 일어나서 대문 밖으로 나가더니 일령이 있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 일령의 병영이 가까워오자 양설은 망설였다.
4: 조선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다니. 전사들이 나를 보면 비웃진 않을까?
0: 양설이 복잡한 생각에 잠겨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불렀다.
5: 양설이!
0: 등군의 전화를 받은 류키영이 벌써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류키영은 한 발 앞으로 다가와 양설의 손을 덥석 잡았다.
5: 양설이!
4: 그 사이 여유 없군요.
5: 전쟁판에 살이 오를 수 있겠어?
4: 사업이 잘 돼가나요?
5: 뭐, 그저 그렇지 뭐. 판부에 들려왔겠는데 나에 대한 말을 들은 게 없어?
4: 없는데요. 왜 한숨을 쉬어요?
5: 조선에 와서 첫 싸움에 그만 비판을 받았어.
4: 아니, 무슨 일로 비판을 받았나요?
5: 원래는 련장의 잘못이었으나 정치위원은 나까지 비판해서.
4: 그래서요?
5: 난 사실로 정치위원의 인식을 바로잡아 놓겠어. 그래서 전반 전투에서 난 주공 임무를 맡겨달라고 경계를 요구했어. 이 류형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생각이었어.
4: 그렇게 콧대를 세워서야 되나요? 그래, 이번엔 괜찮게 싸웠겠죠?
5: 아, 그저 대강 저 강계련을 섬멸해서 난 진지에 나가보자마자 적의 약점을 보완해서 작전 방안은 내가 내놓았어. 전투가 시작되어 10여 분 만에 우리 형은 적의 진지를 돌파했어. 그런데 동무의 그 고향 친구가 적의 화력이 세니까 비겁하게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
4: 꾀보가 비겁했다고요?
5: 그렇소. 그래서 난 사창으로 유협해서 그를 돌격에 내몰았어. 그때 난 돌격해 올라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
4: 꾀보는 언제나 용감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5: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남이 뱃속에 들어가 봤으니 알겠어. 양설이, 난 동무와 진작 한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4: 무슨 일인가요? 아니 왜 그렇게 갑자르기만 해요?
5: 그 동무는 왜 집에 갔다 오더니 나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어?
4: 그 문제인가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막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5: 그래, 말해봐.
4: 그땐 확실히 나의 태도가 부드럽지 못했어요. 그래도 동무는 왜 나의 생각을 전혀 해주지 않았는가요?
5: 무슨 생각?
4: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게 되면 어떻게 전선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0: 류키영은 양설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면서 입가에 억지 웃음을 발라붙였다.
5: 그 밖에 다른 원인은 없단 말이지.
4: 무슨 원인 말인가요?
5: 그 말하자면 그동안 동무는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았는가 말이야.
4: 아이 참, 동무는 날 의심하는군요.
0: 양설은 류키영에게 잡힌 손을 획 빼냈다. 그 바람에 류키영은 모숙해졌다.
5: 뭐 별로 이상할 것도 없어. 사람 그 자체는 언제나 이기주의적이요. 이 문제에서는 양보란이 있을 수 없어.
3: 동문 지금 무슨 괴상한 소리를 해요?
5: 괴상한 소리라니. 난 동물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의심하는 거요. 조금만 의심도 없다면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3: 그렇게 말한다면 난 동무의 그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0: 양설이 자기 말에 화가 나서 앵돌아진 것을 본 류키영은 얼른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눅자쳤다.
5: 아니, 양설이, 이제 그만 됐어. 만나자마자 기분 잡치게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신경이질을 할 게 뭐요? 동무가 나하고 결혼하겠다만 하면 난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을 거요. 동무와 갈라지는 지난 며칠 동안 난...
0: 양설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류키영을 찾아와 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5: 양설이, 좀 말해줄 수 없겠어?
3: 뭘 또 말하라고 그래요?
5: 난 동부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싶어.
3: 좋아요. 항미원조에서 승리하는 그 이튿날로 결혼식을 올리자요.
5: 정말요?
3: 동무가 날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5: 알았어.
0: 양설이 손을 내밀자 류키영이 또다시 그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다. 양설의 눈길에는 알릴락말락 눈물이 맺혀 있었다.

0: 11월이 접어들자 조선 전선에서는 새로운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다. 지금 곽상이 소속된 타는 덕천 이남의 매령에서 리승만 괴로군 제8사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3년은 며칠 동안 영구포 전투를 치렀다. 저가 쌍방은 매령을 점령하기 위해 수차의 전투를 치르던 중 드디어 아군이 장악하였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적들은 또다시 매령 진지로 공격해왔다. 3년이 한창 적들과 싸우려 할 때
1: 네, 3년입니다.
2: 헌보의 명령입니다. 일령 3년은 즉시 최전방 진지에서 철수하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연장 동지, 3년은 최전방 진지에서 철수하랍니다.
3: 뭐? 철수?
1: 네, 금방 담보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아니, 지금 적들이 진지를 탈환하려고 공격해오고 있는데 철수라니? 이건 도대체 무슨 감독권이야?
1: 긴급 명령입니다.
3: 부대 철수!
0: 부대는 매령보다 훨씬 낮은 고지로 철수했다. 전사들은 탄보의 철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아 볼분 소리를 했다.
4: 여자도모, 며칠 동안 고생해서 겨우 진지를 점령했는데 철수라니요?
5: 그러게요. 매령을 장악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고스란히 내놓으라니 도대체 무슨 판입니까?
3: 잠깐만, 철수하려면 철수해야지.
0: 한 옆에서 총을 닦던 왕대발이 느릿하게 말했다.
6: 이럴 땐 누구도 못지않은 게 제일이요.
3: 영문을 알아야 할 게 아니요, 이거.
6: 공격하라면 공격하고 철수하라면 철수하는 게 전사가 할 일이란 말이요.
1: 근데 왜 며칠 동안 공방전을 벌리면서 겨우 빼앗은 진지를 그렇게 쉽게 내주는가 하는 게 의문스럽지 않소?
6: 공격하는 데는 공격할 만한 가닥이 있고 철수하는 데는 철수할 만한 가닥이 있는 게 아니겠어.
3: 이번하고 애꾼, 조선에 나온 다음 부르튼 소리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또 옛날 버릇을 잠지 못하겠는 모양이지, 어?
6: 아니, 내 말이 왜 부르튼 소리라고 그러? 예를 들어 말하면 매령을 공격할 때는 매령은 전략적 요지다, 회춘으로 통하는 요로다, 강계로 통하는 여러다고 그럴만한 리오를 얼마든지 댈 수 있는 것이고, 철수하라고 할 때는 또 그럴만한 리오가 얼마든지 있을 거란 말이오.
7: 그럼 동무는 철수하는 이유가 뭔가 같소?
6: 동무는 뭐 내 수술이 그렇게 높은 줄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는 련장도 아는 것 같지 않소?
0: 애꾼 왕대발의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의문에 쌓인 곽상은 지금 무리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매령을 점령한 적들은 오후에 계속 아군 진지를

0: 공격해왔다. 이번에는 좀 오랫동안 반격했다. 그런데 3년은 또다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곽상은 뭔가 지피는 데가 있었다. 그리고 이튿날 적들이 또다시 공격해오자 3년은 소극적으로 응부했다. 적들은 인차 아군 진지를 점령했으나 더 밀고 나오지 않았다.
1: 곽상 동무요?
2: 네, 그렇습니다.
1: 동무는 어떻게 된 판이요?
2: 네? 무슨 말씀입니까?
1: 왜 그렇게 매끄럽지 싸우는가 말이오. 동문회련의 용맹한 작풍은 어디로 갔소?
2: 아, 우리가 한창 용맹하게 싸우려 할 때 여러 번이나 철수 명령이 내리니 전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1: 오늘 밤으로 진지를 달아놔.
0: 곽상이 대답하기도 전에 탄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0: 열흘째 되는 날 아침에 적들은 계속 공격해왔다. 박성이 조밀한 화력으로 적들을 적치려는데 탄장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1: 박상 농부요?
2: 네.
1: 뭐 도대체 어떻게 파니요?
2: 네? 지금 한창 공격해오는 적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상어선 농수구만.
2: 대체 무슨 용문인지.
1: 전엔 그래도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 판이오?
0: 이번에도 탄장은 그가 말하기 전에 전화기를 놓는다.
2: 그거 참 이상한데? 만만하게 대들면 만만하다고 남을 하마고 되게 답색이면 되게 답색인다고 남을 하마니 이거 뭐 어떻게 비율을 맞춰내겠나?
0: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퇴각하였다. 전략적 요충지인 덕천도 이미 내주었다. 그렇게 사흘간 후퇴하다가 양쪽에 높고 험한 산들이 솟아있는 곳에 이르렀다. 곽상이 보기에는 매복전을 치르기 아주 훌륭한 지형이었지만 아군은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저녁 달이 떠오른 후 탐부 연락병이 곽상을 찾아와서 탐부에서 부른다고 전달했다. 곽상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다.
3: 옳지. 오늘 탐부에 가면 이번 행동의 비밀과 작전 방안을 알 수 있을 거야.
0: 탐부에 도착하니 탄장과 정치위원이 식사를 끝내고 밖에 나와 달 구경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다가가려던 곽상은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1: 자, 주렁부, 동부 생각엔 놈들이 낚시에 걸린 것 같소?
4: 걸리긴 걸렸지만 두어번 더 공격해야 될 것 같소.
1: 공격하되 너무 되게 답세게도 안 될 것 같소.
4: 그야 물론이지. 이미 우리에게 여러 번 혼쭐이 났으니까 은근히 겁이 날게요.
1: 목전의 정황에 대한 군사위원회의 판단이 더없이 정확하다 말이오.
4: 그야 더 이를 데 없지. 이번에 적들의 착각을 성공적으로 이용한 것이 참 묘하오. 난 모조석께서 지구전을 논함이란 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1: 그렇소. 적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저 출전하는 채 하다가 말겠지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오.
4: 바보들은 할 수 없어. 놈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감히 출전하지 못하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후에 와서는 우리가 암록강 수력발전소나 지키겠지 하고 생각했단 말이오.
1: 참 별일이오. 반동들은 죄다 주관주의자들이거든.
4: 이건 그자들의 반동적인 입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오.

0: 박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13: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고 푸른 하늘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맞으며 가족들과 함께 들놀이를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 좋은 이들과 함께 가을을 한껏 만끽하면서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수놓아가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광동성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리호 씨가 고향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 산천을 보내드립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청춘과 젊음은 모두 떠나가 버렸지만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이 동창생들이랍니다. 훈춘시 정화가의 리영자 씨는 졸업 50주년을 맞으며 훈춘시 2중 67기 전체 졸업생들이 만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기러기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훈춘시 2중 67기 전체 졸업생들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한국에 계시는 최매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최매화 씨는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는 동생에게 축복을 보내왔습니다. 최매화 씨는 비록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해도 동생 신혼부부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부서 문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 계시는 림장호 씨도 연기시 조양천지리에 계시는 어머니 강옥금 씨의 89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봅니다,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2: 서풍입니까, 남풍입니까?
1: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닙니다.
3: 그럼 북풍이 분다 이거겠지?
1: 아이고, 북풍도 아니라고.
2: 아, 그럼 동풍이겠죠?
1: 예, 그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 받침 하나가 틀렸습니다.
3: 네. 아니, 아니, 아니, 여보게. 어? 그럼 도풍이 분다 이거겠구만.
1: 아니야.
2: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풍입니까?
3: 아, 도대체 무슨
1: 풍이냐?
2: 네.
1: 돈풍이 봅니다, 돈풍.
2: 네, 시장 경제니까 물론이지요.

0: 예예예. 예, 예. 자 그런데 요즘 네. 그 참 이상하게도 네.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말은 알도를 벌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1: 뭐라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말은 알도를 버는 바람이라고요?
0: 예.
1: 이 선생님 그거 좀 저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0: 예 선생님.
1: 목도를 좀 풀어보자고.
0: 아 이거 그렇습니까?
1: 네네네.
2: 아, 여보게 여보게. 네. 그 방법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0: 진짜요?
2: 아 그럼 내가 돈을 내지.
1: 네.
0: 진짜냐?
1: 네 알려주세요.
0: 그럼 똑바로 들어보라고?
1: 네.
0: 어떻게 말은 알도를 버느냐?
2: 어떻게 버느냐?
0: 해마다 잔치라고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쉬는 거냐?
2: 아니, 어떻게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쉴 수 있나?
0: 왜 못 쉬?
1: 어떻게 쉬는겨? 어?
0: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2: 아이, 뭐라고. 세상에 그런 바람도 있나?
0: 아, 있지 않고. 자, 그럼 다른 정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세상 한번 좀 연구를 놀아볼까?
2: 그게 좋겠군.
1: 그게 좋죠.
2: 자, 그렇게 하지.
1: 어우, 정말 이거 끼막해 못 살겠다. 아, 오늘 무슨 일 장마다 보러 나가서 반갑지 않은 학교 동사 만나가지고 허구무채 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가 학교 때 공부는 어째 그리 뒤져야 하는지. 아 그리고 저 남자들 앞에서 해반죽그림의 연애를 어찌 일찍 시작하는지. 피를 박이 바쁘게 시집갔다던 역시 아 내일 모레 또 그지 딸이 잔치를 한다지 않을까. 기래가 가 스무 살이 시집갔지 가 딸이도 스무 살이 그 엄마 그 딸이 이런 거 어쩌라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니? 아 내일 모레 아 나그네 다니 김소장이 아 딸이 잔치를 데서 아 나그네를 또 시내는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다니라는 건 공자를 제때 발급하는가 샤가하면 자꾸 시기지. 어, 모르겠다 이게 될 때를 내가
2: 계세요.
1: 양준이
2: 있는가 집에?
1: 누구신가?
2: 아이고야 있구만. 야 있구만 이거 예. 반갑소 반갑소.
1: 오랜만인데 예.
2: 야 정말 오래간만이요. 예. 오래간만이요.
1: 예. 아, 어찌다
2: 아이 그런데 어째 집이 이렇게 썰렁한가? 어? 어, 집에 나가네.
1: 저기 농촌에 갔습니다.
2: 농촌에? 예. 아이 거긴 어찌라고요?
1: 저 샤가 시켰습니다.
2: 이제 왔거나 이 집에서 개혁을 제대로 하는구만.
1: 대개 무너지겠습니다. 집에서 공박 잡술 수는 없고.
2: 얼쏘.
1: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3: 야 내사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냅니지.
1: 무슨 일이 있습니까?
3: 잔치를 하게 됐어.
1: 딸이 벌써 잔치를 하게 됐습니까?
3: 아이 내 네, 한다는 말이지.
2: 야야야
1: 몇 번 참까?
2: 야 아야 그것도 불새로 물어보니 잘 생각 안 나. 가만히 있자. 하나 둘 셋 아 다섯 번째.
1: 제가 있습니다. 저기 세기 상담밥 바보 상담밥.
2: 야
3: 아이 그 세기 상담들지 어떻게 바보 상담되는 게.
1: 네 살짜리니까.
3: 아니야. 그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생기는 몇 달 좀 늦더구만.
1: 걔가 천수라는 게 영필라.
3: 아니야.
2: 그래서
3: 나는야 이 잔치라는 게 그래서 바짝하게 하지 말자 하지. 야. 아 그런데 세기 쪽에서 자꾸 제 전화를 하고 사업비로 바뀌었다는지 뵐 수 있어.
2: 내 사귀자 여자 여자 쪽에.
3: 야야 이거 따라서 해야 되지.
2: 아 가만 있자. 보자 내 전에 그거 어디다 뒀던가. 어 여기 아니 여기 있는가? 응 여기 있구만. 자 됐어 이 봤어.
1: 예.
2: 어, 야 나그네 같이 야 이놈이 꼬오란데.
1: 예.
2: 야야 그러게.
1: 예.
2: 그럼.
1: 예.
2: 야, 내 일 바빠서 먼저 가봐야 되겠다.
1: 예,
2: 꼭 갇혀. 야.
1: 야야야. 아 웃으라다 맞다. 다섯 번째 잔치라면 청소하는 저를 큰 가방 메고 다니는 나는 우편 배달부야. 내 나그네 피신 보내기 잘했지. 나그네 아예 없나 봐.
0: 대부분 머리머니 해드거든 지직구들이 대체 최고다 최고. 아니 내가 저기 시골에 있는 동생 집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는 게 이 1년은 마찰이다 1년 마찰이. 그래서 어찌나지 집 생각나는지 이렇게 우뚝뚝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이 어찌나 말을 봤다고 저 대단히 좋아할 겁니다. 그럼 내가 또 어찌겠습니까? 이게 없는 가지고 딱 살봐서 그저 그 높다 산 얼굴자 뽀뽀르거든.
1: 말 먹지 마. 깔깔 말아서 어제 왔는가?
0: 아유 어제 왔겠어. 내 당신은 저
1: 아유 말아 말 먹지 말란데다. 야 좀 나 당신 노래를 하면 말 아이 먹지 못해. 빨리 말아서 빨리 어제 왔는가?
0: 아, 내 노래를 내 나서나 다 당신 생각 깨나 다 당신 생각 당신 보고 싶어 주말은 좋은 다 당신의 때때
1: 아니 진짜 이러지 말고 해 망한 데 어디 가서 이틀이나 사흘에서 있다 없어요?
0: 아이씨 빨리 지침이 들다 전이야
1: 딱 이틀이나 사흘만 있다
0: 없어요? 아니 어디 자꾸만 사람 녹음에 있는 건가
1: 내리 머리 근처전에 딸이 잔치해서 피신 보낸데 이렇게 날짜만 사면 어떻게 하면 또 빨리 피신하란데
0: 아니 누가 너 오기 싶어서 왔는가?
1: 그래
0: 맨 어제 재수 없이 김과가 거기서 만났단 말이야
1: 아 뭐 하나 거기로 왔었던 거야?
0: 어디 넌 낚시질로 왔더군
1: 어떤 거지?
0: 아 그래 난 나를 보지만 와드리 뭐지 제 하늘이보다 더 반가밤에 변하지 잔치에 참가해야 된다며 몇십 번 강조를 하더란 말이야
1: 이 아이 되는 건 둘러먼지에도 안 되면 이렇게 한다고 아 그래 거기는 당신은 뭐 하나 나갔어도 뭐
0: 아니 뭐 하나 나갔어 구천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먹게 나갔겠지
1: 삼선을 내려 한번 전 이쁘게 해서 이제 이쪽 말이야 아 그 나서 나가니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가
0: 아이 빨리 가세요
1: 아이 글쎄 그러면 말하기 저작에 아이
0: 아이 정말 여기 아 잠깐만
1: 소리 없어 지금 동네에서
0: 무슨 일이야 지금 강원에 무슨 우리 집에 왔다 갔지
1: 귀신 얼핏 나올구만 야 그거 어떻게
0: 하면 무색에 왔다가 말해 어제 우리 집에 왔다가
1: 어제 나네 불고불게 남이란데 남자 왔다가 왔어
0: 어디 남자 왔나 어디데 어?
1: 성광남
0: 뭐 성광남에?
1: 예
0: 야 얘 일만 이래 그 거분 여자 봐봐 뭐 어정샤샤샤샤 말았다 나 지금 말라고 우리 집에 왔다가 강여병 말라고 왔다가
1: 제발 이리서 왔었던
0: 뭐지 저 멀리서 왔다가
1: 생각하는 거
0: 말하지만 그래 그 새끼 말하고 보러 가는 거 뭐 말하고
1: 잔치를 한다고
0: 뭐 그 집단이
1: 광남이
0: 뭐 또?
1: 예
0: 야 이름만 와느라 뭐 박씨를 바꾸는 게 아들 덕분에 바꾸듯이 한 달
1: 그림 쓸 생각에 손을 흔들기 가서 보내라
0: 아 그리고 다른 말은 없었지
1: 아 없었지 무슨 말이 이나 그리 생각
4: 어머니 집이 어른가 사모님이
0: 두배에선 돌아오고 나겠어 뭐 집안에 사람 있어
4: 야 이거야 텄다 말이야 야
0: 야 이게 네 딸이 얼핏나 이게 더우나
4: 야 이게 오래간만이다
0: 아야 누구인가
4: 야 이게 야르바래 이게 야 69년도 장일에 집처 영호
0: 아야 야 이제 와서 얼핏나 이게 오래간만이다
4: 베리색 아바이
0: 어이, 인사나. 이 사람이야, 내 이전에 집차 같이 내려갔던.
5: 안녕하십니까.
4: 야, 여기 와.
0: 오지.
5: 야,
4: 왜? 너는 야, 지금도 저 여자를 데리고 사니?
0: 어, 그래. 나는 완공하다.
4: 반갑다, 반갑다.
0: 어디, 무슨 일?
4: 아, 내일이 우리야 첫돌 생일이다.
0: 아, 야! 네 금이는 나의 얼굴에 그래 이제 아주 첫돌 시신
4: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정말 모르겠구나 내 자작년에 잔치를 다시 했네라
0: 어?
1: 정말 소원 딱 구름이 터지겠네
0: 예예 자 그런데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네. 그 좀 돌 좀 돌아보자고 하다가 네. 그만에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요
4: 아 어떻게 말이에요
0: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펴내볼까
4: 좋지 네.
0: 그렇게 합시다
1: 이거 봐서
0: 어때?
1: 내 사이에야 했음도
0: 아, 내 20상 띵했다 20상
1: 사람 그렇게 말씀도
0: 아니 뭐 내 우리 집에 그 명함장 있는 거야 몽땅 그대로 저 써가 다 붙여보냈는데
1: 글쎄 손님 그렇게 많이 오는가
0: 아, 내 양 160 돈을 보냈다
1: 그래
0: 한 200명 오겠지
1: 그러니까 나 한 사이 얼마짜리야
0: 250원짜리 띵했다
1: 그러니까 1인은 2인 한 사람 100원씩
0: 그래
1: 2만원에
0: 그렇지 그리고 야, 그 술값하고
1: 예.
0: 진짜 가서 다 구해 되지 뭐
1: 그래 뭐
0: 만원 장단 벌게
1: 그게 떨어진단 말이야 꼬리 좋다 무지개인데 자꾸 또 봉
0: 아, 지금 또 빠진 사람 있는 게 아침에 찾아본다고
1: 오야
0: 여기 있구나
1: 그만하면 되지 무슨
0: 유병거리야
1: 유병거리라고 또 이름 같은데 녹이길래
0: 어제 유병거리라고 모르는가
1: 녹이
0: 그 독창 배웠죠 남자 잘생긴 남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이 노래 잘 부른다 이게 하이 독구이쇼 독구이쇼 하이 헤이
1: 아! 오! 아 맞았구만! 그 추천에 생긴 사람이야!
0: 그래
1: 이 사람이 형 잘생겼지
0: 야 잘생겼다
1: 어째 그리 잘생겼을까 나는 이 사람을 돌았으면 하겠다
0: 아유 누구야 이
1: 당신보다 더 잘생겼더라
0: 아
5: 여기 뵌 것은 셉니까?
1: 있구나.
5: 어째 모르겠습니까? 아, 저번에 그 낚시질 갔을 때 내 그 홍청토마 주제 근무입니까? 아, 예, 예. 저 무슨 인답이 되면은, 저 오늘 내가 좀 귀빠진 날입니다. 예, 저 어디 인답이 되는 예? 생일청사 이치입니다. 예. 예, 저 5시 반부터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오겠다, 엄두.
5: 오겠다, 이영근이다.
1: 이건 무김도.
5: 어째 이영근 아버지 모른다 싶은데요.
1: 무섭어.
5: 어서 뭐 어서 어서 이리 와. 말해. 아. 공산당이 어디 있었고? 뭐지?
1: 그 아버지 어떻게 알길래? 아,
5: 전번에 내 길을 가다가 신분증 하나 주셨단 말이오.
1: 그래 이제.
5: 그 아버지 신분증 아니겠어?
1: 그랬었던.
5: 그래 주셨다고야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전화하라면서 알려주더라 말이오.
1: 그 아버지 묘하게 생겼지.
5: 아, 그래.
1: 그 머리를 따닥 해봤으면 좋겠다.
5: 저 사람들이...
1: 야, 그 꼬리 올매 재밌었는 뻔한 같아 한번 안와봤으면 아, 이게
5: 내가 지금 나 지금 사람한테 풍선이 놀아야지.
1: 아이, 그럼 나 유병근 선생이 안고 내 중간에 까봐 이렇게 하고
5: 야, 정말 그...
1: 아이, 그만 해도 저 그런 말이지.
5: 왜? 야, 저 이영근 야바입니까?
1: 이선도?
5: 아, 예. 어째 모르겠습니까? 저번에 그 신분증 주셔가지고 아버님께 드린 제 그만입니까?
1: 누구이 대기?
5: 아 예. 예, 저 무슨 인간이 되면 오늘 내 생일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1: 이 야만 그 아버지 꼭 보자 했는데 장소를 알려주고 어떻게 온도?
5: 아야, 야, 이거 뭐 아니, 옆에
1: 잠깐만 해줄게.
5: 옆에 잠깐만 해줄게. 다 해줄게.
1: 기억나.
5: 아, 온돌이라.
1: 이거 이름 개코 같았다. 무슨 이름? 한족인도 저쪽인도.
5: 아, 전번에 우리 집에 가서 온돌 소리라도 나가나 말이야, 온돌 소리.
1: 그 사람 어떻게 이런데 온돌.
5: 아, 그 사람 전번에 그랬대.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 전화를 하면서 내 전화번호 적어주더라 말이야.
1: 그거는 그런 일감이 있으면 제게 전화해달라 했지.
5: 어?
1: 이 모조리야.
4: 아이고, 생일을 축하한다.
5: 예, 예. 아이, 바쁘신 애들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4: 아, 일단 와야지.
5: 예, 예, 예.
4: 야, 야, 야.
5: 저.
4: 아, 이게 어째 이렇게.
1: 예?
4: 내 지네 일찍에 왔쨍가?
5: 아니, 이제 곧 올겠다.
1: 예.
5: 아, 자, 야. 먼저 자는 모십시오.
1: 예, 저기 들어가.
4: 아, 야, 그래, 그래.
1: 지금 저, 어사이 쿠쿠마, 거기 앉아.
4: 야, 야, 그래지.
1: 술은 딱 해야 말 있어.
4: 그래,
1: 그래. 책이나 먼저 잡수 없어. 내 잡수나 했어.
5: 예, 내 전화 지금 저 문자 들어가겠습니다. 예.
1: 그나저나 이거 봐라. 유수씨 다 되는 게 어때 손님이 아예 오는데.
5: 글쎄 유수씨 시간 다 되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1: 이거 그래 내 손님이 오는 거 보면 사이에야 맞았네 내 말 아이 듣던 게.
5: 좀 가만있어 너 좀 혼자 죽겠네.
4: 일로 와. 일로
1: 와.
4: 일로 와.
5: 아이고.
1: 어째 벌써 나옵니다.
4: 아이고. 당시 오늘 이 삼만 먹고 체력구나 야.
5: 예, 식단 잡고 짜는 게 벌써가지고.
4: 에이, 괜찮다. 이놈아.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독사 받아봤어.
5: 예, 고맙습니다.
4: 야, 난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
5: 예, 예, 그렇습니다.
6: 나가시오.
4: 예, 예.
5: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4: 예, 그래, 이제.
5: 다시!
1: 뭐 익숙한 거 다 음식을 어떻게 도코도나 대접하면 고맙단 소리나 듣지. 내 말은 절대 안 듣지. 그만 듣고 없어. 이제 오겠습니다. 모두
5: 때리고 때리고.
1: 누구 다 음식이 나온 거 물려준다 했더니 내 말은 안 듣지. 그나저나 간에 체질 몰매 내놓았어.
5: 어디 당신 아이줄게.
1: 아, 당신 아이줄 돈도.
5: 아, 나도 당신 받았는 데 가서 돈 오고 내가 당신을 태워버렸지.
1: 아이고 재밌게.
5: 예,
1: 먼저
4: 여기
1: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니.
0: 네, 정말 박질 내었습니다. 네,
2: 정말 참새 방앗간을 지났던 거래.
1: 네,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마다 잔치는 적게 하고.
1: 네, 생일은 적당하게 세고.
2: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적게 주자 이거지 뭡니까?
0: 예,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6: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민족의 자유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저연석에서 피 흘리며 싸워온 혁명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춘 씨에 계시는 열사 유가족 전옥원 씨는 열사이신 아버지 전웅문 씨를 그리면서 노래 부모님 사랑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모든 열사 가족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이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이 있습니다. 연계시 건공가도 장생사회구역의 송삼식 씨는 항상 사위를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장모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장백상 기슭은 나의 집을 요청해봤습니다. 연영성 청문현에 계시는 송삼식 씨 장모님께서 사위가 요청한 노래를 들으시면서 즐거운 생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련영성 대련시에 계시는 리성호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늘은 연길시에 계시는 리성호 씨 어머니의 88세 생신날을 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외지에 있다 보니 어머니의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여청아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싶다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맡기는 예쁜 코스모스들이 가을이 왔다고 재잘거리는 것 같습니다. 환하게 웃는 코스모스처럼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어느 아름다운 곳으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바람이 불면 땅에 묻혀있는 꽃도 피어난다는 속담은 외부의 자극이나 어려움이 오히려 숨겨져 있던 가능성을 끌어내고 그 속에 잠재된 힘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려운 상황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자신도 몰랐던 잠재적인 능력이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외부에서 오는 변화나 도전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녀는 항상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특별히 어떤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꽃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소녀는 어릴 적부터 꽃을 좋아했으며 집 앞 마당에 작은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꽃에 물을 주고 흙을 고르며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화단은 소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세상과 같았고 그곳에서만큼은 자신의 존재를 고요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꽃밭은 언제나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의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을은 바람이 자주 불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소녀가 기르는 꽃들에게 큰 위협이었고 소녀는 매년 겨울마다 꽃들이 바람에 의해 시들고 말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을 돌보며 꽃들이 살아남기를 기원했습니다. 하루는 겨울의 끝자락, 강한 바람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폭풍처럼 거셌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휘청였고 집들이 흔들리며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전히 자신의 화단을 지키며 꽃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어떻게 불든 상관없이 꽃들이 살아남기를 기도하며 바람이 그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화단 속 꽃들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휘청거리던 꽃들이 바람을 이겨내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서 땅속 깊이 묻혀있던 꽃들의 숨겨진 잠재력이 발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꽃을 키운 방식과 그 끈기를 보고 감탄하게 되었고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꽃밭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가 매일같이 꽃을 돌보며 바람에도 불구하고 꽃들을 지키려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이후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더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바람에 맞서 꽃을 키운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고 사람들은 각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볼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땅에 묻혀있는 꽃도 피어난다는 속담은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이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려운 상황이나 시련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강한 바람은 소녀에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바람이 없었다면 꽃은 결코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이 불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그 어려움이 결국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꽃이 바람에 의해 더 강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역경을 이겨내고 나면 더욱 단단하고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땅에 묻혀있는 꽃도 피어난다는 속담은 희망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녀는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것이 결국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내는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옵니다. 소녀가 꽃을 지키기 위해 매일 돌본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미미할지라도 그 노력은 언젠가 우리에게 큰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끈기가 결국엔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땅에 묻혀있는 꽃도 피어난다 는 말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속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담은 외부의 자극이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바람은 꽃들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자극이었지만 그 자극이 없었다면 꽃들은 결코 땅 속에서 자신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 겪는 도전이나 변화가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나 도전에 의해 좌절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외부의 변화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의 압박이나 개인적인 시련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땅에 묻혀있는 꽃도 피어난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외부의 자극과 도전이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깨우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희망, 인내, 그리고 외부 자극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삶의 어려움을 지나쳐 나가면서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감정의 생리적 영향과 신체 건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은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들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특히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적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관리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이 발생하면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이를 신체에 전달합니다. 감정은 즉각적으로 신체의 생리적 반응을 유도하는데 예를 들어 불안을 느낄 때 뇌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하여 심박수와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감정이 자주 또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신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며 소화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소화불량, 위염,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 심장질환과 고혈압의 위험을 높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압 상승과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중에서도 분노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큽니다. 분노는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분노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분노와 공격성은 심장마비와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건강 문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면 신체의 주요 장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감기나 독감과 같은 감염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으며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 관리는 단지 정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속적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극단적인 감정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면 스트레스나 불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신체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 조절이나 명상 같은 방법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켜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면 긍정적인 감정은 신체에 여러 가지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쁨, 감사,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신체의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뇌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심장과 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감정의 변화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이때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은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정 조절이 부족하면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그 결과 다양한 만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신적 피로를 줄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과도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건강한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신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 관리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킨다는 점입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며 스트레스나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고 대인관계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관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웰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감정관리 방법과 그 실천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다룬 대로 감정은 신체에 즉각적인 생리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지 않으면 심리적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리가 신체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려면 우선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인식이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첫걸음은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기록하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심할 때 특정한 상황에서 불안감이나 분노가 생긴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나 저널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흡법과 명상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 과도한 감정적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감정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심리적 기법도 감정관리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조절의 핵심 중 하나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이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한 상황에서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을 찾아내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감사 훈련도 긍정적인 감정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자신이 감사한 일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감정의 관리가 신체적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면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정관리가 신체에 미치는 주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신체에 부담을 주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심장질환, 고혈압, 소화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향상되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심장질환의 위험이 낮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는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호흡이나 명상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면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

잘 조절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심장을 유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소화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이 심할 때 위장은 급격하게 반응하여 위염,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관리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소화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위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잘 다스리면 식이 불균형으로 인한 과식이나 잘못된 식습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관리가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감염에 더 잘 저항하며 만성 염증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감정을 잘 관리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면역계의 기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인한 과도한 감정은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감정을 관리하면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수면은 정신적 안정을 돕고 신체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감정관리는 건강한 수면을 유도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호흡법이나 명상 외에도 다양한 실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스스로에게 왜 이 감정을 느끼는가, 어떤 상황에서 더 편안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감정을 혼자 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리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는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정관리는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육체적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감정관리가 사회적 관계와 직장에서의 효율성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감정관리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직장에서의 효율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주 간과되곤 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개인적인 건강에 그치지 않고 대인관계와 직업적인 성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감정관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고 직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는 데 기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대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는 쉽게 타인에게 전달되며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오해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이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면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격해지면 대화가 흐려지거나 공격적인 말투가 나올 수 있는데 감정을 잘 다스리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나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사회적 지원망을 더 잘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서로를 돕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갈등 해결 능력에도 직결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잘 관리하면 냉정한 판단력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정관리를 통해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면 타인과의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감정관리는 직장에서의 성과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팀워크나 리더십 면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업무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중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과도한 감정 반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실수를 했을 때 지나친 자책이나 불안을 느끼기보다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과를 더욱 잘 낼 수 있습니다. 감정관리 능력은 팀워크와 리더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리더나 팀원 모두가 감정을 잘 관리하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더가 감정을 잘 조절하면 팀원들은 리더에게 신뢰를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면 업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리더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직원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더욱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감정관리는 직업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적인 직장 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업무 성과도 좋아집니다. 반면 감정이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 직장 내 불만족이 누적되어 직업 스트레스나 탈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면 직장 내에서도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증대되어 직업적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능력은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업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커리어와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감정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위기 관리와 변화, 적응 능력이 탁월합니다. 직장 내에서 변동성 있는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위 직책으로의 승진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면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회적 기회를 가지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관리가 잘 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1: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9월 다채로운 천문 현상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보름달은 네, 비교적 드물게 15일도 16일도 아닌 17일에 동그러집니다. 네, 우리나라 운남, 귀주, 광서 등 일부 지역의 대중들은 지평선 위에서 달이 금성을 가리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전국천문학회 회원 천진시 천문학회 리사 양정은 비록 관측 난도가 비교적 크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때 금성의 유성은 나비 눈썹 달과 비슷해져 망원경으로 보면 큰 달과 작은 달이 서로 빛을 겨루는 듯한 흥미로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19일 금성은 장경성으로서 한 해 중 가장 밝은 모습을 보이며 밝기가 마이너스 4.8 등급에 이르러 서남쪽 하늘에서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양정 선생은 관심 있는 대중은 서남쪽의 높은 건물이 가리지 않는 탁 트인 장소를 선택하면 낮은 하늘에서 금성을 볼 수 있으며 관측 가능한 시간은 해가 진 후부터 어두워지기 전까지 1시간 동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동교롭게도 올해 가장 작은 상현달 역시 9월 19일 하늘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우리나라 대중들은 당일 저녁 서남쪽 하늘에서 D자형 달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9월 25일 추석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네, 올해 추석은 15일의 달이 17일에 동그러지는데 가장 둥근 시간은 9월 27일 0시 49분에 나타납니다. 양정 선생은 달을 감상할 때 가장 둥글게 보이는 순간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면서 25일, 26일, 27일 사흘밤의 달은 육안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모두 감상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26일 해왕청리 총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른바 해왕성 총리리란 해왕성과 태양이 마침 지구의 양쪽에 나란히 위치해 새 천체가 거의 일직선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날 해왕성이 태양빛을 받는 면이 완전히 지구를 향하게 됩니다. 네, 양정 선생은 또 총렬 기간 해왕성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지직경도 최대에 이르러 네,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랍니다. 하지만 해왕성 자체의 밝기가 약한 데다 이번 총렬이 마침 보름달과 겹쳐져 네, 달빛의 간섭이 커서 망원경을 이용하더라도 찾기 어려움으로 네, 관심 있는 대중들은 보름달이 뜨는 며칠을 피해서 관측하기를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유즈채 밀키트 화제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대체 밀키트란 무엇일까요? 네, 사실 지난해 관련 부서는 이미 통지를 발부해 밀키트에 대한 정의, 어떤 음식이 밀키트에 속하지 않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네, 그럼 밀키트란 무엇일까요? 2024년 3월 21일 네, 시장 감독관리 총국 등 6개 부문은 밀키트 식품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의 거품질 발전을 촉진할 때 관한 통지를 출범했습니다. 그중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습니다. 네, 밀키트는 즉석 요리라고도 하는데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식용 농산물 그리고 그 제품을 원료로 하고 조미료 및 기타 보조 재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 산업화 사전 가공 대하면 교반, 절임, 반죽, 성형, 볶기, 튀기기, 굽기, 삶기, 찌기 등을 거쳐 만들어지며 조미료 팩 유무에 관계없이 제품 라벨에 표시된 보관, 운송 및 판매 조건을 충족하고 가열 또는 조리 후에 식용할 수 있는 사전 포장 요리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했거나 사용하는 상품 또는 받는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보편적으로 로시고 밀키트 사용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관련 부문은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이 즉석 조리 식품의 원재료, 가공 기술, 제품 범위, 저장 운송, 식용 방식 등 요구에 따라 밀키트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밀키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적극 보급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닦는 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상 자기 전은 최적의 양치 시간이 아닙니다. 네, 그럼 언제 이를 닦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어떻게 올바르게 양치해야 할까요?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이를 닦는 것을 좋아하지만 네, 이 습관은 잠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딱히 좋지 않습니다. 네, 양치질하는 동작과 치약 속의 일부 박하 성분이 뇌를 자극하여 네, 활성화시키고 어렵게 쌓인 졸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닦지 말고 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이를 닦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의식감을 조성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고 단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잘못된 양치 방식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 칫솔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장기간 가로로 칫솔질을 하거나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거나 칫솔모가 너무 딱딱한 칫솔을 사용하면 치경부 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 범당질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지만 네, 치경부의 분포가 가장 얇습니다. 네, 매일 약한 부위를 맹돌이 공격하면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번 이를 닦는 시간이 수십 초밖에 되지 않는데 네, 사실 양치 시간은 3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혓바닥을 닦지 않고 양치하는데요. 네, 혓바닥에는 많은 작은 볼록한 요도가 있는데 네, 울퉁불퉁하여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청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설태 박테리아가 혀의 미세한 틈에서 조용히 성장하여 점차 치아, 잇몸, 인후를 침범하기 때문에 네, 입냄새를 유발하고 심한 경우 구강, 호흡기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을 오래 사용하면 칫솔모가 변형하면서 때가 끼고 세균이 번식하여 칫솔질을 하면 할수록 더러워지고 치아와 잇몸도 손상되는데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칫솔을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소수민족 적의 코너에서는 와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와적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와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와족은 중국과 미얀마에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이고 그 민족 언어는 와족어이며 남아시아어계에 속합니다. 와족은 통용문자가 없으며 과거에는 실물과 목각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수를 세었으며 정보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와족은 주로 중국 운남성 서남부의 창원, 서맹, 맹련, 경마, 난창, 쌍강, 진강, 영덕 등 현과 미얀마의 일부 주들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내에서는 일부 와족인들이 운남성의 보산시 시수왕반나 다이족 자치주, 곤명시, 덕경 다이족 징포족 자치주 등지에 산재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의 민족 명칭을 보면 과거에는 그 거주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진강 영덕 일대의 와족인들은 와로 자칭했고 경마 쌍강 창원 난창 일대의 와족인들은 바요 부요 등으로 서맹 맹련 일대에서는 아와 아와라이 러와 등으로 자칭했습니다. 과거에는 한족이나 다이족 라후족 등이 와족인들을 부르는 호칭 역시 서로 달랐습니다. 다이족들은 진강 영덕 일대의 와족을 라라고 불렀고 한족들은 이들을 본인이라 자칭했습니다. 한족과 다이족 라후족은 기타 지역에 살고 있는 와족들을 아와 혹은 카와로 통칭했습니다. 여기서 카는 다이어로 노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와족에 대한 멸시와 모욕적인 호칭이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대다수 와족인들의 뜻에 따라서 민족 명칭을 와족이라고 확정했습니다. 와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강지라는 신화 전설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창원 지역 와족들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에서 사강은 조롱박이고 리는 나오다는 뜻인데 결국 조롱박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서맹에 살고 있는 와족들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사강을 바위 동굴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동굴에서 걸어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물론 이들의 해석이 좀씩 다르기는 하지만 아와산을 인류의 발상지로 삼는 점은 동일합니다. 진나라 이전 시대의 산해경이나 죽서기년 국어 등 저서에는 모두 차우여라는 민족을 기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후한서에도 이 단어를 사용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우여는 와족의 자칭인 파요와 비슷합니다. 이로부터 유추해볼 때 차우여는 이 억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 선민들의 통칭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기원전 109년에 한무제가 익주군을 설치하고 그 관할 지역이 지금의 보산시 주변을 포함했습니다. 이때부터 와족 거주 지역은 서한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69년 동한이 영창군을 세우면서 그 관할 범위는 지금의 임창시, 보이시, 시수왕반나, 덕괭 등 와족의 분포 지역을 포함했습니다. 당나라 때에 와서는 운남의 난창강과 누강 유역은 여러 민족이 혼거하여 살았고 그 민족들의 호칭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왕, 왕쥐자, 왕와유 이런 명칭들은 현재 와족의 자칭인 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나라 때에 생포라는 민족 명칭 기록이 있는데요. 이는 주로 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명나라 때에는 이곳에 주와 부를 내왔고 이어 경마 선무사를 따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청나라는 명나라 때의 제도를 답습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와산군은 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어서 오래전부터 영국은 반웅 발로 일대의 은과 알루미늄 광산에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1934년 1월 영국은 공공연히 광산 구역을 침략해서 반웅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역의 여러 소수민족들은 침략자들에 맞서 싸웠고 주변의 여러 소수민족들은 1,400여 명에 달하는 서남 변방 민중의용군을 결성해서 침략자들과 맞섰습니다. 1936년 반웅 지역을 중심으로 와족의 17개 부락이 조국 동포들에게 고하는 것을 발표해 침략자들의 만행과 결코 침략자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았고 영국의 강도 행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항일전쟁 때 와서 와족과 여러 민족은 일본의 침략에 항거해 싸웠으며 인력과 재력, 물력을 모아서 운남 서남 지역에 항일 부대를 지원했고 경마 창원지대, 아와산구 유격지대, 아와산 특구 자위지대 등 무장력을 형성해 침략자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또 1944년 항일부대와 함께 반웅 발로 등 지역에서 일본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잃었던 땅을 수복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기 전에 와족의 거주 지역들은 경제 발전의 불균형으로 사회 조직에도 구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와산 중심 지역의 와족은 그때까지도 마을을 단위로 하는 분산 상태였습니다. 마을은 지역 경제, 정치 및 군사 단위였으며 부계시족 사회에서 발전한 원시 농촌 집합체의 성격과 조직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 영덕과 진강 등지의 와족인들은 명나라, 청나라 때부터 줄곧 따이족 토사의 통치를 받았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전에는 국민당 정부의 복합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1954년 6월에 이르러서 맹련 따이족 라후족 와족 자치현을 설립했고 1955년 10월에는 경마 따이족 와족 자치현을 세웠으며 1964년 2월에는 창원 와족 자치현을 설립하고 1965년 3월에는 서맹 와족 자치현을 1985년 12월에는 쌍강 라후족 와족 불황족 따이족 자치현을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소수민족 와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리상민 작사, 김문농 작곡, 최상옥, 박영철의 노래로 님 떠난 자리에는

이 노래 가사입니다. 하얀 딸이 말없이 창문에 비켜들 때면 눈물로 갈라진 당신이 그리워요. 남편을 섬기느라 애간장을 얼마나 태웠고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소.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님 떠난 자리엔 그리움만 여울치네. 나 홀로 주방에 들어설 때면 밥 짓다 쓰러진 당신이 떠오르오. 흘러간 세월이 청춘을 색바라지고 때이른 소리가 머리에 내렸소.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기다리는 마음엔 그리움만 사무치네.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기다리는 마음엔 그리움만 사무치네. 그리움만 사무치네.

0: 이번 주엔 리상민 작사, 김문농 작곡, 최상옥, 박영철의 노래 님 떠난 자리엔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 kHz 초단파103.5 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흥룡강선 15차 5기능 계획은 소비체험을 중심으로 소비신업태, 신모델, 신시나리오를 육성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콘서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의 형광바다부터 공연장 밖의 생활 경제 활기까지 콘서트를 보기 위해 도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소비 류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터 셔틀버스 정차 지점 확정까지 세밀한 부분에서 우리성 서비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콘서트 개최 기간 컨벤션 센터 링근 상가와 수백 곳의 음식점이 영업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공연장 안의 뜨거운 열기가 공연장 밖의 소비 현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편 할빈 빙설 대세계에서는 직원들이 국경절 류뉴 공연 무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컨벤션 센터와 달리 대형 콘서트를 소화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이 없어 자체적으로 무대를 만들고 야외 공간을 활용해 공연장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딸기 뮤직 페스티벌 기간에는 빙설 대세계 하루 방문객이 4만 명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효과를 확인한 직원들은 각 밴드의 위체 팬그룹에 가입해 젊은 세대의 취향을 새로운 공연 기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형 공연은 13차례 개최돼 전년 동기 대비 62.5% 증가했습니다. 관객은 24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9% 늘었습니다. 흥룡강의 콘서트 경제는 활발하지만 현재 공연 일정은 주로 할빈에 집중됐습니다. 소비 열기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성 문화 및 관광청은 매주 연예 기업과 좌담회를 열고 연예 산업 지원 정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입장료 1원의 수입은 약 7원의 도시 종합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한 차례 공연이 한 도시를 뜨겁게 만들 때 우리는 소비 시장의 활력뿐만 아니라 신업태를 전방위적으로 수용하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전 2016년 할빈 마라톤이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3만 명의 리너들이 경기에 참여했으며 경기는 남녀 풀코스와 하프코스 네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경기는 음악공원에서 출발해 성화강을 건너 양명탄 대교, 태양도 등 도시 랜드마크를 연결시켰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에티오피아 선수가 풀코스 마라톤 남녀 부문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고 중국 선수 두 명이 남자부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할빈 마라톤 경기 기간 할빈 문화 및 관광 부문은 특별히 할빈 마라톤 전용 소비 쿠폰을 선보였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극지공원, 태양도 풍경구 등 10여 곳의 주요 관광지가 할빈 마라톤 참가자들을 위해 한정기간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2026년 흥룡강성, 성주꽃 피어나다, 법으로 윤택해지는 룡강, 민족단결 진보 홍보의 달이 뇰베트 몽골족 자치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홍보의 달 기간 동안 각 지역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립을 축으로 삼고 동북항일령군 정신, 대경 정신, 북대황 정신 등 우수한 정신 자원을 적극 활용해 일련의 활동을 조직하고 룡강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할 예정입니다. 열전 흥룡강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대회가 이춘 가음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3일간 진행되며 성내 13개 시지구와 13개 민족 출신의 선수, 코치들이 보크, 조순족 씨름, 활쏘기, 약하, 판화 경주, 다부루 등 6개 경기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동시에 민족 특색 공연 종목의 경연도 함께 펼칠 예정입니다. 일전 제11회 수분화 통상국 무역박람회 및 중국 차량 해외 진출 연계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60여 개 참가 업체와 100여 개 구매 업체가 참여했으며 중고급 자동차, 신에너지 차량, 자동차 부품 및 정비 장비 등 6개 주요 전시 구역을 마련해 자동차 500여 대와 자동차 부품 4만 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국경 간 자동차 무역 수요를 중심으로 10여 건의 협력 의향을 도출하고 자동차 보세 창고 및 공급망 금융 등 관련 업태의 협력 발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전 밀산시 화평조선족향의 한랭지 가재가 풍년철을 맞이했습니다. 그물마다 붉은 가재가 가득 잡혀 올라왔으며 정밀한 선별 작업을 거친 뒤 비행기에 실려 북경 상해 등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밀산시는 한랭지 수질 양식으로 길러낸 고품질 가재와 한 근에 1원에서 2원에 불과한 저렴한 항공 운송 비용을 바탕으로 가재를 외지 시장에서 근당 10원에서 20원을 붙여 팔 수 있는데 이는 현지 향촌진흥의 특색 수익 증대 산업이 됐습니다. 화평조선족향 양식기지에서 양식업자 조세문 씨는

한 마리의 완제품 가재는 무게가 많게는 1.6량까지 나가며 살이 단단하고 식감이 쫄깃하며 부드럽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화평 조선족향 양식 기지의 120무 양어장은 연간 생산량이 12,000근 내지 15,000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방 한랭지는 독특한 수토 환경과 적합한 성장 조기 덕분에 현지 가재의 품질 우위가 뚜렷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지 판매 모델과 달리 현지에서 정밀한 분류와 선별을 거친 후 협력 기업과 심층적으로 연계해 항공 물류 체계를 바탕으로 신선한 가재를 신속하게 외지로 운송합니다. 조세문 씨는 물류와 협력해 할빈으로 가져가 직접 항공 운송하면 하루 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전 2026년도 대학 및 기업 과학 교육 탐방 로선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과학기술협회는 룡강 과학교육 탐방 로선, 과학기술 시야를 한눈에라는 과학교육 탐방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성 13개 시지구의 과학관, 과학교육기지, 연구시설 등 100여 개 우수 탐방 포인트를 깊이 있게 통합했으며 룡강 지역 특색을 지닌 과학교육 탐방 로선을 설계했습니다.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청소년이 탐방 포인트를 방문해 몰입형 실천 체험을 진행했고 과학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교육의 융합 발전 경로를 마련해 보급 가능한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올해 성과학기술협회는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성내 대학의 성화과학관, 중점연구실, 과학기술혁신기업전시관, 생산실습기지 등 자원을 깊이 있게 통합하고 15개 몰입형 과학교육 탐방로선을 새롭게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탐구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탐방 로선에는 7개 대학 테마 탐방 로선이 포함됐습니다. 할빈공정대학 바다탐험 혼주입 청소년 해양과학교육 탐방 로선은 할빈군공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북석유대학 과학기술 캠퍼스 투어 몰입형 과학교육 체험 탐방 로선은 석유 채굴의 과학적 비밀을 풀어줍니다. 동북석유대학 물리탐구전시관 중수학생 과학교육 탐방로선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를 개발하고 흥룡강 8일 농간대학 밭에서 식탁까지 청소년 식품과학 과학교육 탐방로선은 식량 안보 리념을 심어줍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허복순 연출 황고남 23번째 시간입니다. 이틀이 지난 날 저녁 무렵 림도정은 몬데를 데리고 앞마당에 나갔다가 우물가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며 송우빈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허만둔을 만났다. 송우빈이 주름살 하나 없는 얼굴에 웃음을 흘리며 허만둔에게 물었다.
1: 만둔이 하나도 묻겠네. 임자네 머슴들의 생활이 예전보다 퍽 나아졌지?
2: 글쎄옵시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시지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1: 그래도 임자의 생각을 말해보게나. 이를테면 임자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임자 할아버지에 대한 우리 조부의 태도에 비하면 같지 않다고 느끼지 않나?
2: 옳습니다. 작은 주인님은 우리 모순들에 대해서 참 어질지요. 장선생.
1: 장선생. 어느새 오셨소? 내 이제 만둔과 하는 얘기를 들었죠. 지금 난 오늘의 농촌 토지 세금제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쓰고 있는데 장선생은 이런 얘기에 흥미가 없겠죠?
3: 송선생님,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전 그런 문제는 흥미 없고요. 문대나 소설을 가르치는 게 재미있어요.
1: 그찮아도 얘기 드리려 했습니다. 우리가 선생을 정말 면바로 모셔왔어요. 우리 아버지도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인데 장선생.
3: 네.
1: 내가 도움받을 일이 좀 있습니다.
3: 제가요?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1: 원고를 정사할 게 좀 있어서 필사가 필요한데 저 도와줄 수 있겠는지. 그렇지만 절대로 장선생 교수 사업에 지장을 받지는 말고.
3: 네, 제가 그렇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죠.
0: 림도정은 송욱빈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 생각하고 선뜻 대답했다. 물론 그전에 송욱빈은 여편네한테 가서 동의를 구했고 여편네는 저녁마다 일감을 들고 곁에와 지키다가 도정이 필사를 마치고 잠자러 돌아가면 남편과 같이 뒤채로 들어가곤 했다. 송지준의 집에서 지내는 날들은 하루하루 흘러갔다. 마침내 림도정은 허만둔과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2: 도정 농무, 그 정덕구 정령감이 동무에 대해 불쾌해 군다 말이지.
3: 어떻게 알았어요?
2: 네, 들었어. 그렇지만 정령감은 좋은 사람이요. 어질고 충실하고 단지 고집을 부리고 배리쓸 뿐이요.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잡아 부모 대신 그에게 사과하시오.
3: 정덕구에게 내가 사과를 하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2: 성내지 마시고, 정령감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요. 그리고 동무는 이 집 젊은 주인을 어떻게 보?
3: 성욱빈 말인가요? 내 보기엔 늙은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2: 그런 생각은 걷어치우시오. 우리 고모님의 말씀 잊지 마시고, 동무는 이 집의 가정교사고 모순꾼들과 같이 남의 일을 해스러운 사람이고 그들은 대지주요.
3: 네, 알겠어요. 명심하겠어요.
2: 도생이 일어나도 까딱 말고 아는 채를 먹.
0: 어렵사리 만난 기회에 허만두는 림도정에게 형세를 분석해주고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들을 단단히 일러주었다.

0: 이튿날 지렬한 본뇌를 거친 림도정은 짬을 타서 정덕구를 찾아갔다. 오랫동안 햇볕을 보지 못한 방 안에 노기찬 냄새와 땀냄새가 섞여 방에서는 악취가 풍겼다. 림도정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방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등 뒤에서 정덕구의 거친 소리가 들려왔다.
1: 여기 뭐하러 왔어?
2: 정 아저씨 뵈러 왔어요.
1: 잘 먹고 잘 있는데 나를 만나서 뭘 하겠어?
2: 아저씨, 성내지 말아요. 난 림백당과 다른 사람이에요. 나도 그 사람들을 미워해요.
1: 미워하건 말건 마음대로 하구려.
2: 아저씨, 내 어릴 적 친구 혜인이는 잘 있습니까?
1: 에이, 아가씨, 그런 소리 말고 얼른 나가시오. 이 더러운 데서 병들겠소다.
2: 아저씨, 혜인이가 잘 지냈는지 알고 싶어요.
1: 하찮은 계집애가 어찌 지냈는지 알아서 뭐 하겠소. 얼른 가시오, 가시오.
2: 그래요, 안 물어볼게요. 정 아저씨, 진정하시고 그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0: 안도성은 혜인이라는 말에 입술을 포들거리는 정덕구를 겨우 진정시키고 자기의 친어머니 이야기와 어린 시절 고생스레 자랐던 도정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정덕구는 불쑥 일어나 담뱃삼지를 집어들고 나가버렸다. 며칠 뒤 문대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림도정은 개딱지 같은 초가집들이 함벌 깔린 곳에 이르렀다. 송신의 소작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림도정은 문대를 데리고 마을 뒤편에 있는 큰 연못으로 갔다.
1: 우와, 연못이다! 선생님, 난 벌레 잡으러 가요.
2: 그래, 문대야. 너 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 난 저쪽 처가집들이 있는 곳에 가볼게.
1: 네!
0: 림도정이 처가집에 가까이 다가서 뇌창문으로 컴컴한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3: 할아버지, 할아버지.
4: 어, 아가야, 할아버진 이젠 틀렸구나. 아유, 이 할아버지 마저 없으면 이 어린 것이 어찌 살겠노.
3: 할아버지, 배고파요.
4: 아가야, 울지 마라. 네 오빠가 먹을 걸 가져올 거다.
5: 할아버지, 나무한다 내왔어요.
4: 호사야, 그래, 먹을 건 좀 구해왔느냐?
3: 오빠, 먹을 거 있어? 배고파.
5: 할아버지, 살고 몇 달밖에.
3: 할아버지, 나 배고파요. 강낭떡 먹을래요. 살고는 배부르지 않아.

0: 벌레 잡았어요. 이봐요. 이봐요.
1: 그래.
0: 선생님 배고파요. 집에 가 밥 먹자요. 오늘 저녁엔 떡도 구워주고 고기도 끓여준댔어요.
1: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지주 집엔 쌀과 고기가 썩어난다는 말 틀림없구나.
0: 선생님 빨리요. 집에 가요.
1: 그래 가자구나.
0: 왜 저래요? 걸음도 비틀거리면서 어디로 가요?
1: 문대야, 우리 따라가보자.
0: 아니, 저 누구니까 우리 밀밭을 향해 가네? 우리 지금 밀을 훔치라고? 안 돼, 할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야지.
1: 문대야.
0: 할아버지, 늙은이가 우리 집 밀을 배가를 해요.
2: 아니나 다를까 고초 밀밭으로 간 로이는 낯을 들어 바람결에 흐느적이는 밀을 베기 시작했다. 얼마 안 지나 성문대가 앞장서고 그 뒤로 성귀당과 성욱빈이 따라서 달려왔다.
3: 왕로승, 왕령감, 감히 내 땅에 와서 밀을 베?
4: 이게 당신네 거라고? 당신네 거라고?
3: 그래, 며느리가 죽었을 때 관살 돈이 없다고 이 땅을 내게 팔지 않았나?
1: 어르신님, 왜 사람을 치십니까?
3: 이 장선생, 오늘은 콧구멍이 하나 더 달렸구만. 콧김이 너무 세단 말이야. 발굽이 왜 밖으로 구부는 거지?
1: 어르신, 저 할아버지와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밀을 좀 베어다 목숨이나 있도록 하십시오.
3: 아니, 내 밀을 베어가게 하라고? 의림도 없어.
1: 어르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4: 이 신세도 모소. 며느리 딸을 빌어 30원을 고려했는데 20원만 던져주었수다.

0: 양반이 우리 명주리 사모대기를 몽땅 제거시라 하시오. 우리 가난한 늙은이와 어린 것들을 어찌 살아라 말이오.
1: 어르신.
2: 이 두상이 미쳤군. 왕로정, 내가 그 따위 수작에 넘어갈 것 같은가? 오늘 뵌 것만큼 물어내야 해. 원대야, 가자.
3: 아니, 로정 아저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를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잡수실 게 없으시면 내 일꾼들을 시켜 도움을 보내드리죠. 장 선생도 이제 돌아갑시다. 장 선생이 이처럼 외분심이 강한 영웅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갑시다.
4: 성우빈이 점잖게 왕로인을 위로하고는 성기당의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웠으나 이상하게도 누구도 그 후로 다시 이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림도정은 이 모든 것을 얼른 허만둔에게 말하고 싶었다. 며칠 만에 림도정은 겨우 기회를 빌어 송지준의 뒷마당에서 허만둔을 조용히 만났다.
5: 자 선생, 요즘 매우 바쁘시겠지요?
6: 그날 일은 들으셨겠죠?
5: 들었지.
6: 자신을 쉽게 폭로시키지 말라던 말씀을 그만 잊었어요. 제가 성급했죠.
5: 안타까워해봤자 소용없어. 어떤 일에서든 절대 조심해요. 남의 눈에 별나게 보이지 않게 앞으로는 각별히 조심하.
6: 네, 알겠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밀가할 때인데 갈거지 때 지주와 투쟁할 거라 했죠. 어떻게 됐어요?
5: 요즘 품바리꾼들은 하루삭을 사원으로 높여주지 않으면 밀을 안 거두겠다고 나눠고 있어. 송지주는 이거가는 밀들을 거둬들이지 못해 안달이 났지. 요즘 짬만 나면 모순꾼들을 멀리까지 날품모드로 보내고 있어.
6: 그럼 밀거지 투쟁은 언제 하나요?
5: 며칠 후면 투쟁이 일어날 것이요. 하지만 도성 농무는 모른 척하고 절대 다시를 폭로시키지 말아요.
6: 네, 알겠어요.
4: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어느 캄캄한 밤 송신의 집 앞마당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2: 이 밤에 무슨 일인가?
7: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밀도석이 들었습니다.
2: 뭐야? 웃기나? 웃기나?
3: 네, 아버지.
2: 무슨 일인지 알아봤느냐?
3: 아버지, 가난뱅이들이 우리 집 밀을 베어가고 있습니다.
6: 아주머니! 아주머니!
8: 장선생, 무슨 일이시오?
6: 얼른 나와보셔요. 밖에 아주 소란스러워요. 아마 서작인들이 성취순의 밀을 베어간다는 것 같아요.
8: 장선생, 그런 데 가지 마시오. 무섭지 않소?
6: 아니요, 난 어릴 때부터 담이 커서 안 무서워요.
8: 그럼 나가보구려. 조심하시오.
6: 성선생!
3: 아니, 장선생, 들어가 쉬시오. 왜 나오셨어?
6: 밖에 하도 소란스러워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3: 아, 누가 밀을 베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집에까지 들이닥칠까봐 우리 사람들을 지붕 위에 올려보내 멀리 밀밭을 관찰하면서 보호하게 하고 있어요.
6: 지수 나으리들만 배불리 먹는 흰밀가루 만두를 이제 농민들도 마음껏 먹게 되었구나. 그런데 주인집 승낙도 없이 막 베어간답니까?
3: 국도에 달하면 반항하는 법이죠. 우리 아버지가 농민들에게 너무 각박하게 군이.
2: 뭐야? 내가 각박하게 군다고? 이 망할 놈. 내가 가난뱅이들의 버릇을 잘못 고쳐놨어. 내 땅을 붙였으면 도서를 물어야 하고 내 돈을 구웠으면 빚을 갚아야 할 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각박하다고?
7: 주인님! 저놈들이 우리 밀을 끌고 갑니다!
2: 뭐? 이 자식아! 이래도 내가 각박하다는 거야? 길에 저놈들이 내 밀을 다 베어가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3: 아버지, 이 공산당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6: 공산당? 꼬장난 생님 같은 성우빈이 공산당을 알고 있다니.
3: 아버지, 공산당이 령도하지 않으면 저 농민들이 감히 이런 투쟁을 하지 못해요. 우린 어쩔 수 없어요.
2: 네, 이놈 범주는 괜히 배웠구나. 돈을 썩여 대학에 보냈더니 공산당이나 배우고 왔느냐? 내가 시라손이 새끼를 길렀군. 에이, 저놈들이 밭에 밀을 베어갔으니 이제 집에 들이닥치지 않게 만난의 준비를 하고 있거라.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복수를 꼭 하고야 말 것이다.
3: 아버지, 창고마다 쌍자물쇠를 잠궜어요. 걱정 마십시오.
2: 피란박을 고현 놈들, 저 농사꾼 토비놈들이 지금은 곡식을 가져가노라고 저러지만 좀 있으면 집으로 달려들지 몰라. 조심해. 놈들이 달려들면 제 거 총으로 쏴라.
7: 예.
2: 이봐, 장선생, 우리 집에 교사노릇 하러 오랬지 파수를 보러 오란 건 아닌데 아직도 서서 구경을 하시오?
3: 아니 아버지, 장선생이 외인은 아니죠. 우릴 걱정해 그러는 거예요.
2: 저놈들이 이제 어찌하고 있느냐?
7: 주인님, 내 백성 매미를 다 날아갔습니다.
2: 뭐? 몇 백성? 그래, 몇 백섬의 밀을 다 메고 지고 날라갈 때까지 눈을 펀히 뜨고 보고만 있었단 말이냐?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아이고.
3: 아니,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2: 내 밀, 내 밀.
3: 아버지, 이 자식이 꼭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드라마 청춘의 노래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재중심 성우들 해설 김아,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허복순 연출 황고남 24번째 시간입니다. 이튿날 아침 송옥빈은 정덕부를 시켜 성안으로 가는 마차를 몰게 했다. 드러누웠던 송귀당은 아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 성안으로 떠난다는 말을 듣자 병세가 빨리 회복돼 갔다. 관계를 좋게 맺기 위해서 림도정은 그 사이 송귀당의 병문안도 갔고 진어몽과도 또 많은 얘기를 나누곤 했다.
1: 장선생.
2: 네.
1: 송도련님네가 돌아온 것 같구만.
2: 어, 그래요? 별일 없겠죠?
1: 조용히 집에 들어서는 걸 보니 큰일은 벌이지 않은 것 같구만. 난 이만 나갈 테니 장선생도 도련님한테 가서 인사나 드리시오.
2: 네.
3: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4: 네, 장선생. 내가 없을 때 우리 아버지를 잘 돌봐주었다고 하는데 어찌 고마운지 모르겠어. 수고했어.
3: 별 말씀을요. 저, 성선생님, 이번에 나가신 건 밀도적 때문이겠죠?
4: 영감님이 저렇게 알아놓으니 위로할 겸 괜히 한번 갔다가 온 거죠. 사실 밀을 좀 배워갔으면 뭘 하나요? 말 바른 대로 그 소장인들은 고생이 여간 많지 않지요.
3: 네, 성선생님. 아, 참, 그 원고 필사는 요즘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떡하랍니까?
4: 안 됐습니다만 계속 써주십시오. 아, 수고해 주시오. 어, 장사생.
3: 네, 알겠어요.
4: 저, 장사생, 요즘 별로 다른 일은 없습니까? 어, 농민들은 요즘 생활이 좀 나아졌겠죠?
3: 아, 저는 며칠째 밖에 나가지 않아서 바깥 일은 통 모릅니다.
4: 그래요. 내가 지금 서재로 갈 건데 장선생도 같이 가시죠. 필살 대목을 알려드리려고요.
3: 네, 그러죠.
0: 송옥빈이 농민들에게 무슨 복수나 하지 않을까 염려하던 림도정은 조금 시름이 놓이는 표정으로 서재로 따라갔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림도정은 앞마당 우물가로 나갔다. 만둔이 집에 없어 대신 정덕구가 짐승먹이 물을 깃고 있었다.
2: 정 아저씨!
5: 저기!
2: 정 아저씨, 내게 무슨 할 말 있어요?
5: 얘야, 빨리 도망치거라.
2: 네?
5: 손욱빈이 널 죽이려고 해.
2: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5: 그놈 명단에 내 이름과 사진이 있더구나. 공산당이라고 적혀있었어. 빨리 오늘 밤으로 도망치거라.
2: 아저씨, 아저씨는 이제 절 미워하지 않지요?
5: 아이고, 됐다. 빨리 도망치거라.
2: 아저씨, 전 고모가 준 임무를 아직 다 완수하지 못했어요. 전 도망칠 수 없어요.
5: 아이고,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거냐?
2: 아저씨, 제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아까 송옥빈한테 무슨 명단이 있다고 했죠?
5: 아이고, 잘은 모르겠다만 공산당이라고 적힌 글씨 아래 명단이 주르륵 씌어져 있는 걸 봐선 무슨 꽁꽁이를 꾸미는 느낌이었어.
2: 그 사람이 내 형편을 그리도 잘 알고 있다면 다른 동지들이 활동 자료들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5: 에휴, 목숨이 위태로운데 언제 그 많은 생각을 다 하고 있어. 오늘 밤이라도 당장 떠나거라. 송옥빈이 언제 손을 쓸지 몰라.
2: 아저씨, 송옥빈관 옆편에 어디 갔어요? 오늘 통 보이지 않던데요.
5: 그들은 늙은 주인한테 가서 숙도 공론을 하는 것 같고 그 애들은 어디가 노는지 모르겠어.
2: 알았어요. 아저씨 말에 따르겠어요. 제가 짐을 좀 정리하고 오늘 밤으로 떠날게요.
0: 날이 어두워지자 림도정은 몰래 송옥빈의 방문 앞에 다가갔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림도정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림도정의 사진 한 장과 이른바 공상당원들의 명단이 적힌 종이장이 나왔다. 림도정은 부랴부랴 미리 준비한 종이장에 그 명단을 베끼고는 방을 나왔다.
5: 얘야, 준비 다 됐느냐?
2: 네, 아저씨. 준비 됐어요. 지금 막 떠나려던 참이에요.
5: 마차를 준비했다. 얼른 따라 나오거라.
2: 아저씨가 데려다 주시려고요? 고마워요. 우리 같이 갑시다. 아저씨, 이제 사오리 길에 쉬이 달려온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세요.
5: 이렇게 나를 데려다 주고 내가 더 이상 그놈의 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2: 아저씨, 저 때문에 탈주범이 된 셈이군요.
5: 아이고, 그런 말 마라.
2: 아저씨, 그럼 우리 같이 가요. 우리 조직을 찾아갑시다. 아저씨, 송옥빈이 제 사진을 가진 줄은 어떻게 아셨어요?
5: 내가 마차를 몰고 다니지 않았니? 먼저 정부와 당부에 다니다가 맨 나중엔 정현 동광소학교에 들렀지.
2: 동광소학교요?
5: 그럼. 학교로 가니까 그 뚱뚱한 녀석 성이 오시라던가.
2: 오전이요?
5: 맞다. 그 녀석이랑 또 마차를 같이 타고 현 당부에 들렸어. 그들이 마차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들었거든. 그 오가란 놈이 손욱빈에게 그 집 가정교사는 틀림없이 우리 학교에 있던 임도정 열시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 송우빈이 못 믿어 와서 오가가 사진 한 장을 꺼내 송가한테 준 거구나. 난 담배불을 붙이는 척하면서 그 다가가 봤더니 틀림없이 너의 사진이었어.
2: 아저씨, 왜 그러세요?
5: 얘야, 누구인가 보거라.
6: 림선생, 정 아저씨.
2: 만든 덕모, 어떻게?
6: 두 분이야말로 왜 이렇게 돼?
2: 이거 보세요. 송옥빈이 작성한 명단이에요. 정 아저씨 도움으로 성시존의 집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6: 이 자식이 무슨 불치병을 일으키겠다 했더니 역시 빠르기도 하구만. 량적혈의 반동놈들이 함께 붙어 이 명단을 만든 거예요. 나도 걱정이 돼서 지금 돌아가던 참인데 잘 만났수다. 갑시다.
5: 에이, 이보게, 어디로 가면 좋겠어?
6: 그 왕선생한테 갑시다.
2: 네? 지금 왕선생한테서 오는 게 아닌가요?
6: 그렇소. 같이 왕선생을 찾아가기요. 거기 가면 동무가 알 사람이 있어. 금방 나한테 동무의 안부를 묻던데.
2: 누구예요?
6: 그건 우리 같이 가면서 얘기하지.
0: 세 사람은 대진장 마을로 마차를 타 그쳤다. 림도정의 눈에는 강화, 로가천, 고모님의 얼굴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다. 곧 이 익숙한 사람들을 만날 것 같다는 흥분이 어느새 온몸에 스며들었다.
6: 왕선생, 가던 길에 동주를 만나 이렇게 되돌아왔어.
4: 림도정 동무.
1: 도정아,
2: 고모니? 강화동무?
4: 림동무는 복이 있어. 또 도망쳐 나왔으니 말이야.
2: 네, 정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강화동무, 이거 받으세요. 제가 송옥빈 몰래 베껴온 명단이에요.
4: 림동무는 두어 달의 시간 동안 발전이 아주 빠르. 이 명단을 가져온 건 아주 잘한 일이요.
6: 강화동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4: 정세가 긴장하긴 하지만 현재는 더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다른 문제는 나중에 토론하고 먼저 저 정 아저씨와 도정 동무의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7: 도정이는 이 일 떼서 배겨내기 힘들 거다. 급히 피신을 해야 할 것 같구나.
4: 고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정 동무는 북핑에 돌아가는 게 좋겠소. 정 아저씨는 우리가 따로 일자리를 마련해드리겠소.
8: 북평에 돌아가라고요?
4: 그렇소. 북평으로 돌아가시오. 북평이 그래도 은폐하기 쉬운 곳이오.
8: 나는 명천에서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남겨주십시오.
7: 강화 동무의 말을 듣거라. 도성아, 가거라.
4: 북평에 가면 서위 동무를 찾으시오. 내 편지를 줄 테니 그걸 전하시오. 만약 서위 동무를 못 찾으면 편지를 없애버리시오.
8: 네. 그런데 강동무, 몇 달간을 그냥 이 부근에 있었어요? 그럼 동무들은 어떡해요?
9: 여선생, 그건 걱정 마시오. 우리 강동무에게 몇 책 있을 거니까.

0: 딱 페나무 밑에서 작별 인사도 할 겸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털어놓았다.
1: 아저씨, 아저씨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네요.
2: 떠나거라. 몸 조심하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것이다.
1: 아저씨, 한마디 꼭 묻고 싶었어요. 아직도 저를 미워하나요?
2: 아이고, 넌 딘백당의 딸이 아니라 현병의 딸이다. 내가 왜 널 미워하겠니? 전엔 나도 잘못했다. 남을 하지 말거라. 너희 외할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는 다 나와 잘 아는 사이였단다. 내가 왜 널 귀해하지 않겠냐?
1: 아저씨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예전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참, 아저씨, 혜인이는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혜인이가 무슨 일 있어요?
2: 그의 죽었다. 시어미 손에서 죽었다.
1: 혜인이가요? 그럼 아주머님은요?
2: 혜인이 어미도 죽었지. 내가 일 나간 쌈에 너희 아버지 린백당한테 겁을 당해서 그만 목을 메고 죽고 말았단다.
1: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나를 증오해 주세요.

0: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짐승 같은 놈들은 언젠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얘야, 기다리는 님이 다 지나갔으니 생각을 말자구나. 이제 그만 떠나거라
1: 아저씨.

여명을 앞둔 밤, 기차가 어둠 속에서 광활한 들판을 달리고 있다. 자리에 앉은 림도정은 강화가 서유에게 전해주라는 편지를 손에 꼭 쥐고 헝클어지는 생각을 조용히 정리해봤다.

0: 이튿날 종호가 지나서 기차는 부평에 도착했다.
1: 도성이, 도성이.
2: 아니, 누구세요?
1: 도성이, 날 모르겠어?
2: 니표? 니표 언니?
1: 그래, 맞아. 오랜만이야.
2: 언니, 이런 귀부인 차림을 하니까 도무지 몰라보겠더라고요.
1: 신표. 옷차림을 좀 했다고 몰라봐? 그런데 난 널 커다라봤지. 멀리서부터 보이더구나.
2: 언니, 기차역엔 어떻게 왔어요?
1: 방금 동물을 배웅하러 왔다가 뜻밖의 널 발견했지. 어때? 잘 지냈어? 너 어디서 오는 길이야? 네 몇 해 동안 뭐라고 지냈어?
2: 교원 노릇했어요. 농촌소학교에서요.
1: 농촌에서 교원 노릇해? 자연스럽지 않아? 너의 그 글빵 훈장님은 잘 지내고 있어?
2: 난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1: 아, 그래? 아우, 잘했어, 잘했어. 그런 사람과 무슨 재미로 살겠어? 도정이, 우리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오늘 얘기나 하자.
2: 네.
1: 내가 묵고 있는 호텔로 가자. 가서 얘기나 나누다가 우리 같이 놀러 가자.
2: 언니, 난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어요.
1: 아, 근데 글빵 혼자님과도 헤어졌다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 저기, 일렀고! 일렀고! 어서 타, 어서. 저 리턴 호텔로 가요.
3: 네.
2: 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1: 나? 지금은 영화배우 백리평이라면 아마 아는 사람이 꽤 많을걸?
2: 네.
1: 난 영화제작소 지배인과 결혼했어. 그런데 어쩐지 이런 생활도 실증이다. 당시의 벗들이 그리울 때가 있다.
2: 오일민이나 왕건부 이 사람들 소식은 있어요?
1: 오일민?
2: 네.
1: 그 사람은 맨날 나한테 달라붙어. 아,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 귀찮아 죽겠어. 매일 술에 취해 사랑실을 읊는가 하면 돈이 떨어지면 또 돈을 꿔달라고 야단이지. 왕건부는 한자리 하고 있어. 한 번은 남경로에서 만났는데 색시를 끼고 가면서 날 못 본 채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나도 못 본 채 지나갔지.
2: 언니, 헌영 덕모 소식은 있어요?

드라마 청춘의 노래 2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재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흥룡강선 15차 5기능 계획은 소비체험을 중심으로 소비 신업태, 신모델, 신시나리오를 육성하는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콘서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의 형광바다부터 공연장 밖의 생활 경제 활기까지 콘서트를 보기 위해 도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소비 류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음도시 할빈에는 공연 열기가 넘쳐 흐릅니다. 불과 보름 만에 네 차례 대형 콘서트가 잇따라 개최됐으며 타지역 관광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이 같은 인기 배경에는 우리성의 IP 확보 노력이 있습니다. 초연, 최초 공개, 단독 순회 공연 등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관광 부문이 전국 유수의 연예 기획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문화관광 부문과 공연 기업은 며칠 동안 컨벤션 센터 동계 아시안 게임관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콘서트 무대 설치와 달리 이번 공연에서는 처음으로 사면 무대를 도입해 일주일 만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공사 진입 조율부터 셔틀버스 정차 지점 확정까지 세밀한 부분에서 우리성 서비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콘서트 개최 기간 컨벤션 센터 링근 상가와 수백 곳의 음식점이 영업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공연장 안의 뜨거운 열기가 공연장 밖의 소비 현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편 할빈 빙설 대세계에서는 직원들이 국경절 류뉴 공연 무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컨벤션 센터와 달리 대형 콘서트를 소화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이 없어 자체적으로 무대를 만들고 야외 공간을 활용해 공연장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딸기 뮤직 페스티벌 기간에는 빙설 대세계 하루 방문객이 4만 명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효과를 확인한 직원들은 각 밴드의 위체 팬그룹에 가입해 젊은 세대의 취향을 새로운 공연 기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형 공연은 13차례 개최돼 전년 동기 대비 62.5% 증가했습니다. 관객은 24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9% 늘었습니다. 흥룡강의 콘서트 경제는 활발하지만 현재 공연 일정은 주로 할빈에 집중됐습니다. 소비 열기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성 문화 및 관광청은 매주 연예 기업과 좌담회를 열고 연예 산업 지원 정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입장료 1원의 수입은 약 7원의 도시 종합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한 차례 공연이 한 도시를 뜨겁게 만들 때 우리는 소비 시장의 활력뿐만 아니라 신업태를 전방위적으로 수용하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전 2016년 할빈 마라톤이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3만 명의 리너들이 경기에 참여했으며 경기는 남녀 풀코스와 하프코스 네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경기는 음악공원에서 출발해 성화강을 건너 양명탄 대교, 태양도 등 도시 랜드마크를 연결시켰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에티오피아 선수가 풀코스 마라톤 남녀 부문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고 중국 선수 두 명이 남자부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할빈 마라톤 경기 기간 할빈 문화 및 관광 부문은 특별히 할빈 마라톤 전용 소비 쿠폰을 선보였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극지공원, 태양도 풍경구 등 10여 곳의 주요 관광지가 할빈 마라톤 참가자들을 위해 한정기간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2026년 흥룡강성, 성주꽃 피어나다, 법으로 윤택해지는 룡강, 민족단결 진보 홍보의 달이 돌베트 몽골족 자치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홍보의 달 기간 동안 각 지역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립을 축으로 삼고 동북항일령군 정신, 대경 정신, 북대황 정신 등 우수한 정신 자원을 적극 활용해 일련의 활동을 조직하고 룡강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할 예정입니다. 열전 흥룡강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대회가 이춘 가음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3일간 진행되며 성내 13개 시지구와 13개 민족 출신의 선수, 코치들이 보크, 조순족 씨름, 활쏘기, 약하, 판화 경주, 다부루 등 6개 경기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동시에 민족 특색 공연 종목의 경연도 함께 펼칠 예정입니다. 일전 제11회 수분화 통상국 무역박람회 및 중국 차량 해외 진출 연계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60여 개 참가 업체와 100여 개 구매 업체가 참여했으며 중고급 자동차,
신에너지 차량, 자동차 부품 및 정비 장비 등 6개 주요 전시 구역을 마련해 자동차 500여 대와 자동차 부품 4만 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국경 간 자동차 무역 수요를 중심으로 10여 건의 협력 의향을 도출하고 자동차 보세 창고 및 공급망 금융 등 관련 업태의 협력 발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전 밀산시 화평조선족향의 한랭지 가재가 풍년철을 맞이했습니다. 그물마다 붉은 가재가 가득 잡혀 올라왔으며 정밀한 선별 작업을 거친 뒤 비행기에 실려 북경 상해 등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밀산시는 한랭지 수질 양식으로 길러낸 고품질 가재와 한근의 1원에서 2원에 불과한 저렴한 항공 운송 비용을 바탕으로 가재를 외지 시장에서 근당 10원에서 20원을 붙여 팔 수 있는데 이는 현지 향촌진흥의 특색 수익 증대 산업이 됐습니다. 화평조선족향 양식기지에서 양식업자 조세문 씨는 한 마리의 완제품 가재는 무게가 많게는 1.6량까지 나가며 살이 단단하고 식감이 쫄깃하며 부드럽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화평조선족향 양식기지의 120무 양어장은 연간 생산량이 12,000근 내지 15,000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방 한랭지는 독특한 수토 환경과 적합한 성장 조기 덕분에 현지 가재의 품질 우위가 뚜렷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지 판매 모델과 달리 현지에서 정밀한 분류와 선별을 거친 후 협력 기업과 심층적으로 연계해 항공 물류 체계를 바탕으로 신선한 가재를 신속하게 외지로 운송합니다. 조세문 씨는 물류와 협력해 할빈으로 가져가 직접 항공 운송하면 하루 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전 2026년도 대학 및 기업 과학 교육 탐방 로선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과학기술협회는 룡강 과학교육 탐방 로선, 과학기술 시야를 한눈에라는 과학교육 탐방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성 13개 시지구의 과학관, 과학교육기지, 연구시설 등 100여 개 우수 탐방 포인트를 깊이 있게 통합했으며 룡강 지역 특색을 지닌 과학교육 탐방 로선을 설계했습니다.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청소년이 탐방 포인트를 방문해 몰입형 실천 체험을 진행했고 과학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교육의 융합 발전 경로를 마련해 보급 가능한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올해 성과학기술협회는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성내대학의 성화과학관, 중점연구실, 과학기술혁신기업전시관, 생산실습기지 등 자원을 깊이 있게 통합하고 15개 몰입형 과학교육 탐방로선을 새롭게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탐구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탐방 로선에는 7개 대학 테마 탐방 로선이 포함됐습니다. 할빈공정대학 바다탐험 혼주입 청소년 해양과학교육 탐방 로선은 할빈군공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북석유대학 과학기술 캠퍼스 투어 몰입형 과학교육 체험 탐방 로선은 석유 채굴의 과학적 비밀을 풀어줍니다. 동북석유대학 물리탐구전시관 중수학생 과학교육 탐방로선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를 개발하고 흥룡강 8일 농간대학 밭에서 식탁까지 청소년 식품과학 과학교육 탐방로선은 식량 안보 리념을 심어줍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26번째 시간입니다. 탄부에 도착하니 탄장과 정치위원이 식사를 끝내고 밖에 나와 달 구경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다가가려던 곽상은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1: 자, 주렁부, 동부 생각엔 놈들이 낚시에 걸린 것 같소?
2: 걸리긴 걸렸지만 도업은 더 공격해야 될 것 같소.
1: 공격하되 너무 되게 답세게도 안 될 것 같소.
2: 그야 물론이지. 이미 우리에게 여러 번 혼쭐이 났으니까 은근히 겁이 날게요.
1: 목전의 정황에 대한 군사위원회의 판단이 더없이 정확하다 말이오.
2: 그야 더 이를 데 없지. 이번에 적들의 착각을 성공적으로 이용한 것이 참 묘하오. 난 모조석께서 지구전을 논함이란 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1: 그렇소. 적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저 출전하는 체 하다가 말겠지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요.
2: 바보들은 할 수 없어. 놈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감히 출전하지 못하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후에 와서는 우리가 암록강 수력 발전소나 지키겠지 하고 생각했단 말이오.
1: 참 별일이오. 반동들은 죄다 주관주의자들이거든.
2: 이건 그자들의 반동적인 입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오. 첫째, 그놈들은 새로 일떠선 중국 인민을 깔보며, 둘째, 그놈들은 우리를 그저 가장 진물이 파손될까봐 겁을 내는 소시민으로 치부하고 있어.
1: 하지만 그놈들은 우리에게 약점을 잡히고 말았지. 군사적으로 말하면 이번에 퇴각하길 아주 잘했단 말이오. 적들은 더욱더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만 생각할 거란 말이거든.
2: 이런 게 바로 지휘 예술이 아니겠소. 한 걸음 후퇴하면 두 걸음 전진할 수 있으니까.
1: 가만, 오늘의 음력으로 며칠이더라?
2: 보아하니 초아으레가 아니면 초열흘일 거요.
1: 아니요, 초열흘 달이 저렇게 둥글 수가 없어. 어릴 때 소박목을 하면서 저녁 늦게 돌아올 때가 많았는데 그때 보면 초열흘 달은 저렇지 않았거든.
2: 저 다른 말이요. 모르고 지나면 빨리도 둥그러지지만 빨리 둥그렸으면 하고 말하면 도무지 둥그러지지 않는단 말이요.
0: 그 말을 들은 곽상이 하늘을 쳐다보니 아는 게 아니라 달은 아직도 절반쯤이나 이지러진 대로 있었다.
2: 등동무, 갈 길을 채 가지 않았는데 달이 둥글기만 바라서야 되겠소?
0: 빙그레 웃던 곽상은 자기가 상급의 말을 너무 오래 엿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3: 보고!
1: 교보구만. 언제 왔어?
3: 지금 오는 길입니다.
2: 그런데 왜 오는 기척을 못 들었을까?
3: 두 분이 달 구경을 하는 걸 보고 방해되지 않을까 해서 그랬습니다.
2: 그래, 우린 지금 한창 달 구경을 하고 있었어. 단장이 집 생각이 나는 모양이요. 나보고 달 구경을 하자고 했단 말이요.
1: 사돈이 남의 말을 하고 있구만. 자네도 나와 같은 생각이지, 안 그런가?
3: 단장 동지가 집 생각을 했다고요?
2: 달을 보면 집 생각이 나기도 하지. 근데 동부도 달을 좋아하오?
3: 전 둥근 달을 좋아합니다. 쟁반 같은 달이 하늘 중천에 척 걸려있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0: 곽상의 말을 들은 주부는 등근을 바라보며 의미 있게 머리를 끄덕였다. 등근도 그 말에 동감인 듯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3: 하지만 너무 둥근 날은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2: 어떤 때 말이오?
3: 송진점을 치는 날 밤에는 달이 어찌나 둥글고 적들의 화력이 어찌나 조밀한지 여러 번 돌격했지만 번마다 실패했습니다. 전 그때 달을 쳐다보면서 총으로 갈겨 떨궈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2: 그래서 달이 너무 둥그라도 전투에는 불리야.
1: 자자자, 이젠 집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기요. 상급에서 리승만 괴뢰군의 작전 특점에 대한 보고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소. 자, 들어가기요.
3: 좋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놈들은 좀 특점 있는 놈들입니다.
0: 곽상이 련에 돌아오자 전사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4: 련자 동지, 텀베에 가서 무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3: 좋은 소식이야 얼마든지 있지.
4: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3: 첫째, 각 민주주의 정당들이 우리 지원군들의 항미 원조를 지지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어.
4: 아니, 그 소식은 일주일 전에 벌써 들었습니다.
5: 연자 동지, 농담은 그만하십시오.
3: 농담이라니.
5: 토안부에 가서 들은 소식을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랜당 동지가 아까 토안부에 갈 때는 얼굴이 흐렸는데 지금은 온 얼굴에 희생이 떠돕니다.
1: 그렇습니다. 갈 때와 올 때 얼굴 모습이 반반 다르니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게 아닙니까?
3: 조회마, 좋은 소식이야 있지?
4: 그게 뭡니까?
3: 좋소. 둘째로, 조국에서는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항미원조 총회를 내왔소.
5: 그건 아까 소식보다 더 낡은 소식입니다.
6: 그러게,
7: 그래요.
6: 고문입니다, 고문.
5: 이제 농담 그만하고 진짜로 말해주십시오.
1: 지금 우리의 행동에 대해 좀 말씀해주십시오.
2: 대체 어디까지 후퇴할 작정입니까?
3: 그건 말이요?
2: 그렇습니다. 야, 궁금해 죽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바로 그 순간

0: 등은 하늘에 떠오른 달을 슬쩍 쳐다보았다. 모두들 곽상이 달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으나 별로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곽상은 계속 능청스레 말했다.
1: 담보에서는 아무런 낌새도 보이지 않았어.
2: 아니, 그렇게 한참 담보에 가 있으면서 아무런 낌새도 못 차렸단 말입니까?
1: 아, 그렇다니까. 그럼 연장 동지가 짐작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3: 아니, 이동봐라. 담보에서 아무런 낌새도 채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무턱대고 짐작한단 말이오?
0: 말을 마친 곽상은 어망결에 또다시 달을 쳐다보며 싱긋 웃었다. 눈치가 빨라 속사포라는 별명을 가진 꼬마 전사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2: 연장동지, 왜 그렇게 달을 쳐다보며 웃기만 합니까? 이제 벌써 두 번째입니다.
3: 아, 그건 말이오. 사람마다 바라는 게 각각이란 말이지.
2: 아니, 그럼 연장동지는 뭘 바랍니까?
3: 나 말이오? 우리는 요즘 삶은 강냉이 알만 먹지 않소. 달을 보노라니 그것이 밀가루 지미처럼 돼버린단 말이오. 대포를 쏴서 달을 떨구면 우리련이 며칠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0: 전사들은 아무리 캐물어봤자 련장의 입에서 신통한 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 서운한 대로 흩어졌다.

부대는 물러서기도 하고 내밀기도 하면서 날마다 10리가량 후퇴했다. 11월 24일에 덕천 방면의 적들은 벌써 덕천 이북까지 전진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서부전선의 지원군 부대들도 같은 방식으로 몇십 리를 후퇴했다. 미군은 이것을 크리스마스 전으로 조선전쟁을 결속짓는 총공세라고 떠들어댔다. 적들은 천여 대의 비행기를 몽땅 전투에 투입시키고 땅크를 앞세우고 발광적으로 침공했다. 적군 통수 맥아더는 친히 비행기를 타고 일선에 나와 작전을 지휘했다.

0: 바그는 예정된 계획대로 계속 환격하면서 지형이 익숙한 곳까지 후퇴했다. 25일 날이 저물기 전에 등군과 주부는 영급 이상 간부들의 회의를 소집했다.
1: 동무들, 우린 몇 며칠째 후퇴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중국 인민지원군의 제2차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리한 지대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 전진한 적들은 아직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린 지체 없이 강력한 반타격을 해야 합니다. 적들은 그동안 전선을 길게 밀고 나왔기에 보급선이 따라가지 못하고 앞뒤에서 서로 조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적들은 지금 우리가 파는 함정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최전방 위치를 차지한 우리 탄은 이번에 반격에서 적들에게 뒷매를 안겨합니다.
2: 금방 탄장 공지가 당선의 형세와 우리 탄의 임무를 포치했습니다. 동무들은 전반적 국면과 연계시켜 우리 탄의 전투 임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에 나온 다음 제1차 전역에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에 큰 손실을 빚었는데 이번 제2차 작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0: 그 말에 은근히 속이 찔려난 류키영은 안이 꼰 눈길로 정치위원을 바라보더니 머리를 푹 떨구었다.

급한 타격은 먼저 아군 서부전선 집단의 좌익을 맡은 제3군과 5군에서 시작됐다. 진공해오던 계륙군 7사단과 8사단은 대견하지 못하고 밤도와 덕천과 명원 쪽으로 후퇴했다. 아군은 정면으로 적을 붙잡고 놓지 않는 한편 대담하게 익측으로 우회하여 신속하게 적들을 포위했다.

0: 사단이 소속된 13사는 덕천 이남의 세기로 들어가 괴력은 7사단에 대한 포위를 완성하기 위하여 덕천과 명원 사이로 강행군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대가 곧 대동강변에 이르게 될 때 적군 정찰부대는 아군의 행동을 미리 알아차렸다. 적들은 인차 고밀도의 포사격으로 아군의 진격로를 막아버렸다. 전의를 맡은 등근과 주부의 연대는 갈 길이 막혔다.
1: 전체 제자리에 멈춰!
2: 주동무, 우리 저기 높은 곳에 가서 내려다보기요.
3: 그러게요.
2: 저게 포사격 진지가 저쪽에 있는 것 같구만.
3: 포사격 밀도가 높은 것을 보니 적들이 수많은 대포로 교체 사격을 하는 것 같구만.
2: 그렇소. 아까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 같은 양으로 포를 쏘고 있어.
3: 포사격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들어서 알만하오?
2: 11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포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소.
3: 좀 더 올라가 보게요.
0: 밝은 달빛을 비로 내려다보니 올망졸망한 산고개들과 넓은 강이 보였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맞은편에서 붕괴불처럼 불길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보였다.
3: 바로 저쪽이요.
2: 보여.
3: 그런데 적들의 포진지가 강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간하기 어렵구만.
2: 강 저쪽에서 사극할 가능성이 많소. 대포가 강 이쪽으로 건너오자면 쉽지 않지.
3: 저게 포진지만 답생이면 부대의 진로가 열리겠는데.
2: 그래야지. 소부대를 파견하면 될 것 같소. 동쪽으로 시베리에 돌아가서 강을 건너 적의 뒤통수를 갈기자 말이오.
3: 좋았어. 그렇게 하기. 물 보내는 게 좋겠소.
2: 3년을 보내기요. 야간 공격에는 그래도 괴보가 날래거든.
0: 적의 포진지를 공격할 임무를 맡은 곽상은 흥분되었다.
4: 관부의 신임에 감사드립니다.
1: 그런데 밤길에 적의 포진지를 제대로 찾자면 힘들 거요.
3: 그래서 여기서부터 강 동쪽으로 애돌자면 높은 산과 큰 령을 넘어야 하고 길도 없기에 곤란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요.
4: 그러지 마십시오. 야간 전투라면 시심 있습니다.
1: 좋소. 출발하. 네.
0: 높은 산을 넘어선 부대는 좁은 골짜기로 오랫동안 걸어갔으나 산호에서 보이던 강이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방향을 잡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을 때 옆쪽에 있던 화정방이 달려왔다.
5: 야, 다동지,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물소리 아닙니까?
4: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긴 하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보기요.
5: 네.
0: 곽상과 화정방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굽어보니 둥근 달이 비추는 속에 흰띠 같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보였다.
4: 잘 왔어. 바로 저기 서쪽 시베리 되는 곳이 저기 포병 진지가 있구만.
5: 네, 거기서 붉은 불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저기 포진지가 분명합니다.
4: 자, 목표를 찾았으니 출발하기요.
5: 네.
0: 박상은 지체 없이 부대를 거느리고 산을 내려 강기슭에 이르렀다. 부대는 강기슭 모래톱에 엎드려 곽상이 도강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렸다. 이때 곽상은 적의 포진지를 건너다 보기도 하고 모리를 들어 달을 쳐다보기도 하면서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의 곁에 엎드려 있던 화정관은 조급해났다.
5: 여자동지, 빨리 강을 건넙시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부대의 작전에 손실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4: 잠깐만 더 기다리기요.
6: 네? 하시오?
0: 곽상은 오른손을 들더니 달을 향해 날아가는 검은 구름장을 가리켰다. 부영청 밝은 둥근 달이 흘러가는 강물과 모래톱에 엎드린 천사들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박상은 검은 구름이 둥근 달을 가리우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천사들은 곽상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무리를 끄덕였다.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